0: 你让了我自己这样是的，让了一起有啥事？让给郭三多，俺冷嘛是。
1: 你这几年对不对？
0: 嘛是，俺干了可以。
1: 你年纪大没大？
2: 今天你写这卷卷没有？
0: 我你看最给没？
1: 我你查三整个月。
3: 嘿，嘿，嘿。
0: 我说俺姐，李霞。
3: 水没大，你让了你二叔尝试大酒。
0: 我说这么惨了。
3: 夏天。
2: 别扒拉了，手毛了。
0: 扒拉悄悄一边。
3: 夏天。
0: 扒拉个俺冬天手都没了，这个这个。
2: 扒拉了手巧没有。
3: 俺姐管晓得夏天，叫俺姐子，姐子，是不是俺姐管的事啊？那你了，我有些个事。
0: 阿啥？
3: 你。
0: 啊，俺手中啊。
3: 不是。杨永哥，杨永哥，
2: 阿拉今拉个弟弟，老些 boss 看着伊们老难死，
1: 看嘞，
2: 今拉个看着伊拉 boss 有情侣呗。
1: 你还活过去？董存瑞的黄继光可是什么保护的？
2: 今拉个听说，俺全部抢那保护呢。
1: 让三姐年底那个多给点这是吧？全部抢送到同桥去。
2: 我同妹，我保伊。
4: 哦，媳妇多贵，媳妇多贵钱。
5: 媳妇面多，你来八个行吧。
4: 叫这马旭，我让你接别叫多，让给八个岁，你也下岁。
5: 你这有毛的，让八个了吧。到底算你有个马日？
4: 啥我呢？四十年前的话，项目包括项目八八地界。
5: 李大少，啥了我也能俺老对热情你个？
4: 有我出。
5: 让少下浪几岁呢？浪几个？啥了我这个？
4: 八百浪几岁就多钱不轻松呢？啥老对热情你阿个？我也是。
5: 俺个娘还告诉，啥年八八日，浪几浪个八八日。
4: 啥几时个这些月？哪个六的？哪个六的？哪个六的去？啊，是哪个六的？当天前准备多呢，爸爸家里给不起。拉不溜达，溜个嘛溜个，拉不溜去，拉不溜，拉不溜达去。
5: 我的国语。
4: 喂，八百西北女的，瑞吉的，不给你多过些。要不要嘛是光气这些些，光中个。
5: 李大少让个男的拿了我月子多。
4: 俺我月过去，俺让你不给你多过。
5: 李大少让个俺不亲戚的生活多个，叫谁嘛去？
6: 不过搞不定这些呢，也没能去让个谁拿。没些光气资源呢，爷爷受不着去，俺爹是打。
4: 老婆女士，等到马六呢，让老婆娘提给他。老婆天呢，能够找线索没？
5: 俺的可以，俺的可以，俺的可以。
4: 有这东西。这不是一大。哎，这个对，抓老大。呀，这不是。
6: 你李大生来了，马娘俺是可在那么久。大对大，梅花跟瑞吉的故乡，你来了，婆子姑婆子姑是可在些么久。大对大，退不下不是，你看了年了，就算退不定这当嘛是。那怕乱个就。
4: 马瑞，大哥这就是，你对那的老爷有么了，姐爷有么事？
6: 人可对家了女人过好点体质。老爷买不到，姐也买不到，谁？
4: 爹呀，我是多个。
5: 俺来买我，俺来买我。
6: 呀，马小马小西，爹让我买的，说明夏天的女婿，得去收。
5: 说明人家穿不热热。
6: 李香，你先把女婿，老大弟你那年，让进来的面要买谁？让开过。
5: 我老对人家的，俺来买我，你干过。
6: 我呀，让开先去啊，前提夏天这一单。第夏天家个就
4: 的，
6: 那么三周月。
4: 第梅花个期间的夏天的过别，第二个老大陆队瑞吉是。
6: 陆队瑞吉哎，期间的雇佣的个。
4: 是是。
0: 第黄青不是的，俺最来能开用个人。
4: 马瑞，第梅花个开发经济，请俺摘落是个。强子到万二个去西马林的，夏天给苏梦冷么个
7: 是。
4: 大提把连的。
7: 苏梦么是那是。
6: 你这用嘛是光切扎下？
0: 须子，
4: 强子，我让他全大学都教育。你几个给激情阿平，我让最不顾你生意， 님도 기가단 그제도
1: 허리 녀저란 럽규이 탈롱아소 칠사간지나르 클라사고 섭추 야메너 기케제 부치슈 나즈미자니게 님도 부군일 기가단 쇼지
4: 지 전에 약슈이 니에 메주르 빠시고 전도 땡기이다
1: 용아
4: 전에 나 주의 되아
0: 암라 제라 콘치미티데 린지 난가
6: 게시스티스다 영예대 콘제크 제지이나
7: 마달에 숨기 싶기 싫으리
6: 콘첨부디제
0: 뇽슈레 숨기 싶게 야가데 저 동자 식시
6: 아
7: 마리 디오
6: 제는 봐 가제 와 치리
1: 가르제 오제 클라세제 지 게무 좀 타세
6: 칼라 동자 주부지 베니
0: 미차
4: 夏天了 로디게나 상부쇼라 자자라 대비시 매화가 지게네 고음에 잘라 상바 갈아고 체뉴 매바 지리다 조글리 시티 지제 상무 체뉴 오마시 이네 드리라게 나록드르 지디 부터 예가 당자 니에셈나라 오네이 항상이 시슈
6: 자 항상 카르도스 자뉴 시리다상 Tukyu rangai puli kyanglan dangje karik nyunay nye khe sikmye la seye tuyay mdu. Rezi di nye oma gai nyo zang, nga wang jit yor yi. Nga pu kyanglan dangde mdu.
4: Disha disha, rang oma gai nyun jok sung zang, rang ka xie xie, da di su. Nye se na mei hua gai nyue bie luk du rezi di, kong qin puli siwi da. Nye cui ba qie na, li xiang nyue bie rezi di di, ju su nyue mei zhu.
6: O ri, rangai nyue bie kse zhe ba?
4: Xira zhe mei.
6: 그네녀 봐.
4: 저한테 지치지 같이가. 니에디 인구시. 미자네 인구니 교이.
6: 니 신기유. 제사상. 장가 리상 캐시에 메베. 코즈 샤텐 제아디 매화가 리상의 녀샤. 나저디 인구리 슬라 메베.
4: 我 连不了没？你这歇着呗。
6: 让我那连不谁？歇过来的呢，谁接歇不多？

0: 오야 따차 아라시 담티조 람사 두소게와 니무지니지네 장자 십시 치르다 오두스 체지구양스아 돈도도다 키란조 공작시 담도조에 체지구제쇼아 니무지니지네 장자 십시 치르다 돈도오 거르주주나
1: 哪有这话去？我这，让你老弟给你来，唐多今天当个专业一百，你去哪里学过？老周别进去了，没没着事的。是当年用过这。我那姨，你到底是俺们那团气泡老友，哪哈那么得没多？阿拉都这边，我别着着着，你大姐阿着，阿姐让你怕可不是急的。
2: 是的，检查不是没多的。我那姨，老周检查不是下下，你那还是几个月没，你打死下个主意。
0: 上个钱呢，现在老周了，没个得个日本呢。
2: 要是老周有没还管药么的？
0: 我这。

0: 초보 친구 키니기 좀
1: 달래.
2: 뭐야? 나 몰랑게. 몰랑게 아. 키라니 니가 몰랑게.
3: 님도 몰랑게 봐. 몰랑 가르게 봐. 바바셔다.
4: 날라 다기가 두스더니 되기.
3: 도스니 키서 아. 제너라.
5: 이샤라 몰랑 가르게 봐.
6: 내가 와라. 니 다성냥아. 소셔다와 수토죠.
4: 아, 내가.
1: 그지 부디인데.
5: 부디 없이.
1: 수녀 접수 덕이다. 도도지도 도도지도 여기다.
3: 뭐야?
1: 어제
3: 나게 도비다.
5: 나게
3: 도비다. 어제 게 도비다.
7: 나는 준비 응해지 삼로 거의.
6: 아시도 유비서
7: 준이나. 게스에바. 땡무 당구이. 당구이다.
5: 자게 뒤뒤스기베.
3: 소제 이마.
5: 어 야주 야주 뭐. 예 참디 스슈 근제면도.
7: 아고제나. 광다계가도 뉴스 규제브리. 수구대님 불러 카카라 세자 광다 사야 요마
5: 대기스다 세그즈베 주시 장교든 제주
3: 소제이바 보라 제이베
5: 오지 뜨다 나란히 참모디 야고 근제
7: 광다 사야 요마 다
5: 잔충도 스고다 기세브 팀모 타고데 도상 총주 파자디 님은 타고라 고르 세제 님은 니바케 가다도 가게 사야 요마리 오지
7: 너무 두려워.
6: 바라지 치다.
3: 더.
2: 바라가 찍대니까.
3: 기가 막다 채웠다. 야, 막다 줘시.
2: 그냥 기가 막다다.
3: 잔 제베 막다 가르도 찍대다.
2: 다시 재미있대다.
3: 그치.
1: 그치. 셰니야. 장서. 디안 호치부르다. 겨우라. 도지슈.
6: 도스. 도지에노.
1: 도슈치.
7: 네, 하랑 선사.
4: 夏天是要开着这。
7: 呀，大婶，这咋给说？开始级别。

0: 경우 구할 거 아마 경우 당합니다.
1: 가르쳐서
2: 아무라
1: 아마 가르쳐서 아마
3: 나 화자기 뒤 뒤주 마찬가 내게 버리 어지 안에 시다르지 취해줘 뒤순 계시스 수요리 오늘 순그리 삼삼 중아 님께 코디 갸바가리리 당도 카브스도 수토네 수가부치도와 레기 메브다가 피에데쟁아 게므게체디그리 니에삼바 따디 부부푸리 인지 야후제주는마시 부사데 창부체찬의 용구마리 장문능시리에 삼추 칸다 침부차네 초부체배슈고 년년다 또고 삼주 섬유레데브지라 부부디 초부큐님도 그부 심부제데제 두수른수 계지치제시에뉴메 아마스팅제피뉴여마지 두스체 쿠주튀규메바 라브지 부부디 티제 셈바나글라 나 밀름지에 담아 주부치에 나 밀름다 누미도 시야라 라베 미디 밀름다는 대여 말이시기 디야 용고 맞다 녜야 오치에 셈보디기 도스치에 나 아마스 티치피부구데기
1: 아마 아마 니 꼰다 쓰기 티지 니 아마 주워 나를 쉐규메 니 노샤 이네 아마 나도 상매 화지 지메 나주 나주 상매 화지 쓰면 냐데 쉐
2: 쉐 아마 난 상매 화스샘 난 야대유 디린 샤텐다 리샹쿠니라 게가시탄비 기라 투교 용구를 삼쇼 기라 투르데나 화스 난다 요마지 나 주인지 화스 니입치기
1: 아마 나 워 마마 쳔비 님이 지메 닌다 룽치 니그유 닌다 차바 나르 떠흐유 모제나클레로다 미멍꾸 나랑서 화즈 제주시로 치우유시 이니아마 나보고유시 나샤테요르다 롱에나르 니샤테르 야후치 기가시다뉴메 나보고 암시 아자 야후치 체모토네 你 am Yahoo's Chiaushiba. You want a missive mercy, near the best I live in Mudo, Kakish, my son, the Kundis. Ama, they let you look to Chisha. Not a two mizadi. Give Goda. Boo, so. Not to come to say, she. 창지 수비 미창매 아무라 가부시기라 나래 가부시라 치기

0: Chou Ta Sheng.
1: Oh.
0: Ye Jia Rang Ge Lu Du Ru Ji Xin Yue Bi.
1: Yue Bi. Lu Du Ru Ji Xin Yue Bi. Ke Du Yue Ba. Ni Xie Hu Yue Bi. Ke Zhe Du.
0: Qie Neng Ge Ni Ni Dong A Tu Han Xi Zhuo Ke Ba. Zhuo Zhuo Zhuo. Chou Ta Sheng, Zhuo Da.
1: Ya.
0: Lan Ba Xie Xiu Shi, Pi Ge Le Sun Xin Ge Shi. Chou Ta Sheng. La Hu Lei Da.
1: Jie Mei.
0: La Hu Lei Da Ji.
1: Jie Mei.
0: Chou Ta Sheng. Ge Ren Ma Zong Ni Yong Du Ge.
1: Ma Li Xiao Xue, Ni Ran Xie.
0: 你老对瑞士的你先把切不切帮大一不西个月了你这么西个月给你让个年轮所连个月而你瑞士这说
1: 让了我可真是这样的我参谋你先把多少差下就大声你让谢不听说过聪明的位让给哈国内马国都前往马大瑞士的东扎金拉子里让了松鸡前算度的归所用把哈国内让给女儿吧陆队学位动第二三天多少的让给肯就是想买药啊我也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 장고 장시야 제구조 디제 샘요르 용마르다 시스웨
0: 조다성 딩항도 카르다 게레송주 쇼시 잔뇌서 본인 비방다 되시다 방다 되시다
1: 니니 장하대 좋아마소 디링무 마제는 가 중매
2: 아 세초 다 생매 제다 용도웨 야, 얘랑 우리는 과용래. 야, 외동 치기준, 외동.
1: 외디야, 알림메다. 저지고 얘 미신 다시. 외디리는 그제스. 나 잠시 쉬고 마시베.
2: 근데 그제 저래. 얘님도 대로 제가.
1: 장자. 기라니 롭조스 봐. 저게 미디 저 양치기.
2: 용아 용아, 얘 수초 재미요. 저런 대신 나 주의.
1: 얘 저지니 불 이상지. 사업기 저 샤티 재미다. 네 주디 저 급하여시.
2: 갈라봐.
1: 아, 지.
2: 저, 디 어.
1: 这 장사 다 셈고. 저제외디 조로는 용마시 고중이야.
2: 이네 루시디 미화가 리샹을 유명하네.
1: 아, 지. 보고 제 잡에 잘라. 소기 수야들 저 용마시 고중이. 디제 동 저 스팅시 용마시 디제 교류 용마다.
2: 뭐 주는 보고 양자진 유엔 당말베.
1: 다 욕쇼. 장사 긴할에 교구시 봐. 你 리샹가 뉴르시에네 타시 샤테 머깁스는 용마시 다도스 땡기인다 단 삼자마르 다오마시 나라니 찌부쇼 뭐야 고중에

0: DQ.
1: 그지? 니가 단단 먹었어요.
2: 장자와.
1: 오. 샤니엘 부대 고대 아니 볼라서지.
2: 엄마 겹다. 이런 주인이가 저기 내 저십 지신이도. 라가 아마 배도 고수님도 조고 비. 야. 로조서 자니게 경조 하시죠.
1: 네 계란소 저거 삼죠. 와게 영이 하시죠.
2: 와게 개승미도. 네 랑치 야지. 어. 랑티 주디게 나라. 포교가 다 좀 더 좋지리. 나다 랑가 아메 랑티 제일 쓰기. 이네 너네 랑닝 스타지기. 나선에 와가는 미 랑고 들은 거기 하고 나. 니지디 치모주네 타이. 다티스 간다 차고 사브지. 장자. 그 균라 보이 삼바. 파이 신사. 계속이 단다. 샤티 메비나. 레그디 제대 오시라지. 이네 보고 전부디 제 샤자. 삼로 큰 주마 돈라.
1: 예 삼로 가르다 그래.
2: 다음에는 약쉬지.
1: 야, 너 공부신에 지나서면 줘.
2: 나 좀 마시. 나 이. 제대로 기대서 봤지.
1: 아, 기부 주네 님이 지리. 기부 뭐 주네 님이 지리. 저랑 직도다. 미분이 있다 자 조식이. 동해 갈도.
3: 아, 동해 가리여 봐. 상무 리샹에 뭐 기부수고이. 세보 대제 님부 가리여시.
1: 기야다 쇠야래 랍시 소화기 바깥에 요르다
3: 아 시에다 드듯이 아니마 메중다 찬스 겹두 미마 꾸치기 니 비징 팀도 대입시 야 메중 닝지마 유사시 통도 가시 시에다 니부시라유 강바 대입을 쓰고
1: 아자 닝지마 누구에
3: 닝지마도
1: 비징 팀도 말왜 강바시다 미이게 통구도 통도 가르고
3: 아 상계 시에 당시 니 창마 대입이 아니 찬스 겹네 가가 제베 바르다 디네 리샤 중에 바 립디 니 신의 하고스 나 고야디 보고 드리샤 장자 샤슈다 나 로도바 립시 보고 갤라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부소기 나군 대부메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메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신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큰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핀의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개우 슈슈도알라
2: 나세
3: 양우 슈슈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에
3: 어디 하고만 생각할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3: 나세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2: 제제
4: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우도
2: 그래서
4: 어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2: 자체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뒤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스포르 켄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我都养干部行为图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두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黄军政给人员将单位提上三六日内来团固定组装给创作组员能够习近平给人内公布了他的团结定色七八图现在来团点的主题其中人物提入建议平均三八组装车间三百归属全部集体突破七个月内送到了国路人员给人员三百两国团委员团结利于六三七七栋七三国同居的警察及时性问题推送了来家就送去速度差给帕罗国路人员将主力错位将用一路间他
1: 来日了在六个所属具体，配合西北京州当年六点九天的国外的成熟学位，做点组织前年，制作人物提入建议平均三百组装车间路，让最多就结束几对车别过路。他就列了一位参数，他就能修改那么粗六点九十五车别过路。刚么子电机将用一团结的加起，你那么冲突做就那个过路。想到创建的起几个给那个正面电器组装车的，团工的来接替，不再拖为偏见的规律前不路，就路前别过路。
2: Small Hinkie Kunkum Sa.
3: Kunkum Sa.
2: Dikar Pyoge Sunga Chilam Yi, Hinkie Ne Ting Di Pyo Chung San Yu Nyam
3: Tirini Pyoge Shibye Tse Churgu Tha, Jinda Chubye Tse Shi, Sapo Bushi, Shama Nang Tuen Shibra Nam, Sirwa Na.
2: Ni Tue, Shangyong Chiong Tungwe Ye Shu Ji Wang Jun Zheng Ki, Shangyong Chiong Tungwe Chi Zhang Samlo Rin Ne Le Tuen Gu Chi Su Chung Ye Chung Do Su Yung Na Di, Zhong Yang Ki Chi Yue Yi Chie Gong Tuen Gu Zha Tha, Chiong Yong Ye Du Xie Zin Da Le Tuen Xim Chiu Gu Zhi Nao Shi.
0: 空气 广播之说他,你这车就切为,其作人物以独现增大,多不及足用切于,年送那年。俺最来的人也不足够了,等于一卡着他,作为习近撒,扩掉那月。因为来人能,将用以持着三路人的切不共计,习近平给人的广播老将他拉得了年年前行,当给三队人兄持着他,足军领着四点,独现增大切不共计,年个国不所贴了,冲着三八托不月了,拉得人土,其中一道你三个罗罗,听人永不给谁他,给准来团,即给书记习近平给,年这创建的这一区,年这创建的高了创作出没用了政别,吃连开间。即给书记习近平给,中央工作错位内车贴, 配合人员将五年的龙出租口路为顶着切过的学吧。人员将单位他师兄的来团也许三百万岁。松懈期间那我借了些年，凭着七月吃着他，周至休息七八天。配合一边就是他制作空白帖，冲着三百天把看另外吧。人员也没离开个来接忙做去，把俺的钱包、眼准七百三百年不就是三百看另外把借，签约结束不是。 王军正气,你的路呢,中国红镇当五年呢,罗家当就没俺口路为罗他,俺军人故作罗隐蔽,吃着他,三路人呢,连队也不住脚他,独现在连队也不住脚他,平均有人得过他,比他空白着脚了,滚地动气,团年开间电影。军人也吃着他,三路人呢,切不攻击,习近平给人呢,广播他,配给连队过了,即给书记习近平那位,各国开间他,退入设备,当给培训在去了,得了定时七八他。 多个了给人切割了三路的登镇切割吧，两名冲动他，冲着三点多动物吧。独现在给开放列团卡，激动也不切的，配合一边就是他，制作配件周围，全用了新的护带修改。当给三队人兄老将他，指着老师家就顶色多大呢？习近平给退入设备，中国开局电别，制作人的工备，录制新的突击特种七八团。当给三队人兄去，当用了寻找的追八团。 民们了老鼠家吧，团员了组织前辈来给马拉推上所管吧。日常团团员送这前辈老鼠特别大呢，单位团当做日常老将地位初中期老将给民家的人心他，偏着人心切了当管吧。可地位给着他，年周围他们了点呢。当给三队日常团南昌进抢起四局，西林团满足出这家机会。 中华美丽集团作为独家俺路外电子前年，中华美丽集团错把足球路滚电动物摊，联系全部协谈，解决卡出老大的钱吧。三队新州长大后的队员，美丽卡瓦拉平均中网摊，比例，你们这接了滚电动物摊，美丽团队也团结老苏摊，卡着了我国前辈老苏点的别的，中华美丽集团某个三百人内亲戚丢过，足军三六零九三点多单年。 其作人物及地位人当，都为日本女巴切入东国巴谈，三七谈，特布朗西点，七特街三对七八，决定作为领袖及七对女巴切入东国界前年，美利卡格列吉满足其三百七六七八谈，俄罗斯七零准备三百多票几对七个，切入谈。 지조 리노기 지조 와라 참된 연결로 지된 제네 당게 추루레 된기 시제 제조 초용네 라더 치바타 잔유 종기 추루레 된기 수이 롭존타 지자 치바 침시 추루레 된라 도담 치바 균남진 기 두시 숨기 로스베네 표균낭 된기 된된라 코디와타 튜뉴야르 종기 세레 제디 추루직 된타 지조 시든 미리 참된 제 연결로 군대 동구 도신 진단 캡콘 기능과 고지 체크받다. 내튼 기진 중 타종 체내 년도 균동 타 도전 체계기 년가 고전 타 20소기 내륜 여부 주받다. 년가 티 중성의 매바 소와 균 마셔로 공내 독디 도신 진단 기 된자라 송접 체크 시 내수나 시 원준 정기 첨세기 개련 지수 체로 단내 당기 도신 진단 내륜의 초용 년고 체교로 중년 결과 등위 타 당주의 두신 진단 내륜기 견제 렘로 타 차외 두신 진단 내륜기 견제 렘로 통교 치바 타 당기 치자 제조로 토담 치바 타 당기 두신 진단라 토담 치바 당기 년조로라 토담 치바 당기 차제라 토담 치베 자된 타종 치에네 두신 진단기 레게 뉴베 추제 삼피제 바로 토로 동그 바 타 레게 정규 왕자라 등진 내부 치에디 당 중앙기 특주 규제 타 자유조 등위기 레게 란제 튼도도 교교로 개련 치 교회 내수나 시 Ranyujan Tengwei Chira Ta Samlung Rinne Leidun Guzhi Tsuchung Ki Zuzhan Xunba Ta Kumi Che Tsondoro Pebi Pshi.
1: Dilu Tsun Tu, Ranyujan Ki Nuyu Sarbe Langkoro Ta Wenyu Tunze, Ligyu Tunze Che, Chirzong Cheze Go Tungjuru, Chik Ca Chik Shi Simba Ti, Tui Tsungba Le Gyeje Sumju Suru Ca Ge Paru Yue La. Pyo Ki Iji Ya Lhomara Kachokbe, Zhuilam Kejian Ki Pyuze Rinpo Ra Ta, Gagwe Tsungye Kuyu Gyun.

0: 당초베라제토네 냠냠 표숨 속비 조례라 제태기 칠레 개발을 규로베 파라 왕민 총기 응아지 바로 숨토 조례라 제캡데 타 십슈 소자기 짐네 고주 기레 된테 구레 체메 균휴 마비다제 내레 피바 체네 공민 갸베 파라 흐윤 부자 미당 와라 장겐 정주기 랑소 사드 조례 차샤 공비 동치 계수 표유 롱니 슐하징 시림도 냠뇨 소조 나오베 왕민 총기 라제 콘도 춘니 추리기 디단 송겐 시토 규르와마세 만조기 닝니 슈기 메레 규르유시 지루니도 니성니로로 중앙 지자비 콘라 예용기 지니에 타 첸제 최대지 샴베 숨기 제괴 미비 시에베 첸예 수유시 왕민 총기 사드의 차긴 시바타 최대 직제 타 마비도 련소 창마라 렌조의 첨부 체기도 원장한 조의 라제키 신조 만조 초로 팬토바 통급 갈레 가주의 총이야 규범민도 냠기도 제 숨시 시림도 뜻이 나와라 규급 왕민 총기 표바 소외 규림낭 세자 카타와타 소사기 두고 정화 소기 퇴내 간의 시도 중화타 피계기 간의 세지 공기 대태기 세지 삼피제 바로 표숨 소소단에 세자 대비조로 소기 태 주식 사르드 낭디 추리 소외 두고로 통도 동외 표박이 센즈 딥조로 치듭 사르드 나오마세 퍼주기 워마 주듭 초도 나오베 망조 유윤법 응응의 진진키 토르친 유시 지당길에네 토 왕민 총키 소자 지림네 고주라 제 주식 진잠 전념입시 공경아 제수 첸제 남차 개낭 슈바타 소조나니 팍내 응응고타 도세 치듭 시바타 지역이 척주 처리 가르비 전에 고주라 제 최시 시에바 선내기 최신이 수연에 표기 견된 구조타 김제 림내 고주라 제 태기 동자 강유시 최득강내 조르 파르타 라제 시베네 미제 땡게 집에 파라 원민 총기 응아지 바로 숨토 시림도 레네 땡송 낭디 라제 토네 조례 균정강 폐기 조조로 레기 비시
1: 진짜 초배 최신인 중앙기 경감 고려 송정 다지의 소중 초배 장조라 니주 체규를 제배 만조기 이부 수자를 규 태도의 체리 카 니주 바라 내도의 니주 접시 유배낭 카바르규 태도의 체바 니주 적 숨타 이부 태도의 체바 직유 대추 도구로 첨부 체배 내튼 숨제 유시
2: 타티 태도의 체리나 타스 총기 탄저원 유배 내튼 축제 유배나 도구로 첨부 체급의 내튼 직타 시즈 총기 탄저원 유배 내튼 직 닝지 총기 탄저원 유배 내튼 숨 유배나 도구로 첨부 체급의 내튼 직 참도 총기 탄저원 유배 내튼 시 너주 총기 탄저원 유배 내튼 시 유배나 도구로 첨부 체급의 내튼 직 ngari sewe tan chewa yubye ne tuin chik je yubye zhi. Ta tiyan yigbui shucha chebe ginkam kuyu tan chewa yubye ne tuin sunju so sum yubye na ginkam dursi danwe ne tuin ge ta lungkam chime bakzo ge ne tuin du zi zhen bakzo ge ne tuin sum nigru bakzo ge ne tuin sum chu bakzo ge ne tuin ni timin bakzo ge ne tuin ju je yubye zhi. Ta tiyan tia tuin chebe ne tuin ka nin ti rang la zhi yu chong ge tan sewe la ni zhu chi gyu zi je yubye zhi.
0: 제도点别平胸组准起个中央健康库有松江大西措中期别准起级别起的那批人中央健康库有松江大西措中期满错也一部学家谈贴端起这卡局端把局主谈大西区这些罪了图国西南多今天主别测试您把中央健康库有松江大西措中筹备让住了你主起局的这边满错级一部学家的局贴端起这卡局端能起那端将你主起司把谈 내튜엔가 퇴점정신토 니르신싱 내튜엔숨 니르체신유시 다제레 랑제시송 다제용자체유 중앙경감구류 송정다제레 조종기 망조기 이부유슈자르타 태륜체리카 주빈비의 규주부타 다제레 주리체주기 낭튼 증인들이실왕 주리 진대기 APP토네 시도체초
1: 샴라 선교도듀카시로나
2: 지세니니 中华民族集团筹备都市电头动位人为那兄本日针对其西泽设计针对其西泽创建电子相聚看图票他去年十九日人为他年八九年列王集团筹备都市民心所属为其军不日给用给干部军员忙的筹备区看

0: Lei Tashir Tsujung ki Tetun Kabar Lembe Tuzu ni Nindar ki Shobe Chuzui Guba ni Gongme Chuzui Guba Parayin. Tang Zhuyang ta, Gizi Jigab Khan ki Langja ta, Tashir Tsujung ki Genu Shisung, Zhuyang Gengam Kuryu Sungjab Tashir Tsujung ki Zunen To, Pyo Rangyu Zhuyang ki Gengam Kuryu Sungjab ta Jewe, Yigbyu Shujar ta, Kabar So Gyu ni Tetun Chiri Dagzhu Chigyu Inba ta. Dagzhu Chigung Su Mato Be Yigbyu Shujar ki Tetun Netun Ka Dimbib Dara Sanne ki Dagzhu Takzhu Chigyu Ro Dagyu Chigyu Shi.
1: Я мики бе на кун ти бу ме та на кун ка ба на чу я с тем ба го на го ю ко ло цин ни ду ло ц чик чин чи мо то ба со ки я ме ни чу тун си гё бу чин пи танг ту пи та чин пи танг ги тун се чин пи лу ни ге гэп ки чи ва ла ки ю бе я ме на ц чу си си ji xin ki nin ju le ju bi min chu di wen tu gi leng qiu tab lam gi gu ni min chu na gong gi sa wa ge tu bla min chu gi gu rim nan kap ya mi gu bi ta na gong la pu tu mi bi to ni xiao yun kang ya mi ba ya ni sang tu
2: yun tong ya mi ni ri tang tie wei ren xin ki ya mi ni la pian bu yu gu rim yong le xie xue yu bi xie xue bu q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nye di tang di ne, si ge zi lu mu ce di kui ka zhi, qing bi tang nanye mian zhe cong kang, lo g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 chong tang bu ka zhi, qing bi tang nanye mian zhe cong kang.
3: Ming le dak jie qie ne, ming ne ge nian ge le zhe, bi jing bi ming tang tie wei ren xin ki, ming ne zhong lu su ren mian zhe xin ju kang tang, ying tong chen zhe nyam zhe ki, ming le qi zhe qi bie, qi sim qi gu bi yu yin, ming le dak jie qie zi, ming ne ge nian tuan wei ne, xian tu bla, keng chong ge wei zhuo ni si. 毕竟避免堂铁味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囊裂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儿各所学三年哈斯创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您长陆地卡巴儿列过给估计初期暗暗暗你处即顿松也古古古顿暗你处
4: 哎呀 陈姐 林国当今很古的年落初最困难 대신다. 다른 한국어디 나랑 좀 싸움을 도와대. 얘 티내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이내야 수업도대 직신다.
5: 그때 나 저의 한국어디. 진짜.
6: 다야 자기사. 자들에 돌도 주게.
7: 자가디스 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8: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주장지 부부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스 딜의 링지 부부다 아니 주세다나 최 야구지 링기
6: 자야 오스차샤 또 세야 초코샤
7: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사 사업들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래야 나부 방부 야부지여래
6: 한리방디 오늘 야우도
7: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빨디 문지 야부지나로나
2: 다스 원조 총대 장구장 한리방 총강 홈세팡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크블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9: 红果啥不地我呢闲的面上个不一样多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地夸不清不松长刚把那这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
10: 八卦四处狼果汤 세크케바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바쿠장시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다당 배추 넘쳐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보 세계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보 장식한에 리뷰메바 최저당 배준하죠 유방 박보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박보 장식한이 개용기 무지 참부식 임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낭초라 이미 최저당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1: 유방 박보 장식한기 제단 지심 지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들카라 총각도 편에 십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꾸리미구
1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망아 구구추

0: 노부 냥냥스게 바벨로
1: 냥냥미스나
0: 냥냥스나 냥아 부딘체체 암라 잡디체 야 탄토 신부도 왜 신부도
2: 가르동이
3: 라고도 야우쇼 보모게 이베
4: 자, 라니가 들이 뇨글라메 죽으니.
5: 라이. 와게 참으셔송아. 참지 타제브들 갑교체가 이사. 녜체나 비링 레가드문에 야고 싫어하셔. 탄궁에 해산바. 와우네 믹스에 잡든지 맨드라 삼죠. 이네 모란데 기치셔당 때디. 문에 모쇼가 라르샤. 렘페보다 샤페바. 개치슈디 모란게 논주쇼브들 켈링기.
4: 자. 让该朋友自动还全公民团。

0: 암라 빨라게 나치 마요 숨기
1: 아메란 러고 아 보신지 스베스 기어 마지 차주 기르다 응고 지마니 최심함 디제다 몸 디제도네 스큐어 마다 응고 녀노고 티샤라 차주 기베 소시도와
0: 빨라 이장게 나 땡메 소마
2: 용아 네 치면 럽이 봐 니네가
0: 빨랑아 좀 세난다
2: 네 람사 좀 세워 니마 求群居 쉬어지 求群居디 길이님 부시라치 베디 바보다 아메 쇼베올 대상 푸르단 신요마지 지러 求디 차게 모두 게마신 얘기 잡아질 규부리 더도 지우지오시 로도 침부시라 유사 푸르단자 심부르다 마세 토보다 다른구 비르토브지
0: 발라 기장 가진는 그유
2: 발라 강대 수군나기 디지르

0: 총기 링고르 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후지 추지 낭아 낭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이추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낭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낭공 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거서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큐치 수체 레부 신문 토베 마체 모동 양가부 신문 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코이 당바낭 탕
2: Logi Padre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g, Chugu Chevashi Yin. Lum D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 Tang, Tedu Gotub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 Tata Chanila, Gorngaki Gokokele, Jumiku. Penjong, Logi Padre.
1: 空气空不清去天里同面感心迎来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谈不提下绝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吹空子空不谁谁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他们天里阳性希望他他们天地秀七位恐怖地地心地别从来是用意出国错恐怖部队他从亚界为个刚把车用意地叫起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给别心车迷泰迪兄去那么去七不用出借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个用我他地他昂擦弄用为面对秀
3: 他们恰起了锅儿给他们鼓起过过瘾了锅儿给他们给起他们恰起女的恰起不给瘾我给怕追着锅儿他们的这锅儿他养就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瘾他们地图了这锅儿给女不点预备三个点不进来这打锅儿图了不行点不起切为我烫地烫昂擦弄用为面对秀我烫地烫昂擦弄用为面对秀
1: 地堂昂擦弄用为面对秀老哥儿解决过去考验你们他的产业了哥儿阿给过去考验了准备个群众罗杰帕主第二天期间你们操作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杰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预备阿公他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去
4: 대외니고탕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불켄치숙체레부싱운토베마체모동양가부싱운토칠루추디여기바주니고치코당바낭탕디링안조로게바주탐디아니렘바가제지리나로리아보라모라리아콘주네니뇽조모네데컨데르도스다가조데샤샤주오데직츠데스타고난는데
5: 양무슈슈도
4: 어디 그런 게 처음부터 남자 티나소 느끼라리아 내가 부위
2: 지도 카바르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허브지 개바타 나주 템바 나 감부 속이 나군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타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신에 깨라 대륙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둘라 다 균진이 预防那当那位数据抗议的当进行结果被运营那当那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龄当中国古党国书

0: 서모!
1: 거주마시 매주 장신에 놓은 구비 여
2: 마 서모 인바 근데 사과죠
0: 아주 나는 장가라 서모랑가 빠르도
1: 매화 장로요비
2: 야채화유

0: 진다. 상호 검주 칸 가세리.
1: 검주.
0: 알레. 에, 야, 검주.
1: 돈이 없어. 봤어. 다들 들으러 가봐 겹치. 계란 소이나.
2: 소이나. 루테, 나 리창 선생님이.
3: 나 리창 다 좋아 그림마.
2: 나 리창 산대이. 리창 대두게.
3: 나의 장가 산대이.
2: 리창. 더링 가봐 권챔 뒤지. 나니 고유베 아.
1: 왜? 날 근제도.
4: 단단미. 니 아메 더리. 야 뉴르 시이. 나 우주 정화 통주 속도와.
2: 바즈 상람나 주스기 그제 쇼제 잔데 메자 응원의 제대 부도
3: 예신절 미세야 세트 자비
2: 세트 담바 콘치 마시 바즈가 세트 양 자제 잔카라 삼무니 마시아 탄동원에 님을 놀래지가 잔 규중 것이 투메베 소시도 나라 체인지 잔가 친구도게
1: 지가 샤르소 让他老当机，兰州个车。

0: 인베 지랄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 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预防八股脏水卡给

Melin Chang Me Zadan Ne Chang Ara Shindu Chewewe Gyazo Ta Na Zay Gyu Ti Lin Jian Abu Zige Yang Xin Gya Chewewe Tangdo Par Tu Kasa Ka La Riki So Jai Ki So Cho Gen Lama Ro We Su Nian Tong Yu He Kwan Zoro Kwa Zun Shuk Che Shue Dian Yue Ti Ka Ji La Bodu Tuen Be Rubam Raju Dian Ba Ta Rige Chewa Zing Ne Ngoba Choro Xe Nam Gui Di Jere Ba Da Song Yip Che Ba Ta Yana, seri cui jing shi. Kwanzoro, se kore to, che piudu chung uwe gu zung ge cun jie dian. Tui cung su, zheng zhung kham ki nanyam tui xue tang, le ju qi xue ki ko zun dian yu ti. Che wa tang, zha ju shi. Gu ni, 바제디엔베 소자 신감도 해봐라 가수쇼 대야 롱우 치직 잠기 콘라 캬롬 튜리 시베 튜스 듄소로 민가 잠 여베 우동 소자 리시 소대 지지 여티 대단히 랑괴시 소자 도브젠 마부시라 치와 타 자주 예바 타 랑괴니 대난기 체시시 대다 나가문예 자매도 손세롱 미남기 제미 디즈기 소자 마부시니 나가메 랑괴 타 닌규 치와 주비티 대다라 치와 타 자주 예베 제괴 차부치도 대다기 자주 농어제나 대네 또단 대네 제안레 나버게 소자 카시기 자주라 미 숨잡게 치외 지체 동괴 갸레게 또탄 덴베 돕쇼타 수본 첨부니 대조의 천자 거취쇼 디시 치와지 고타 자주 예베 카데 유체 라다르 고바라 교비게 대조니 콘즈 제예 코즈라 고송 차제타 자도르 동외 라지티힌 소자기 자주니 대가라 고르 띵네 게베 테니 미지기 세모나시 주베 찌가르 쉐발레 초바시 치와니 소다 케바르 메베 소자시 铁青味素三只鸡素最动员铁阳狼间塔四路阳那大东热间塔而不是给马黑美林鸡中国铁心而不是给在的帕塔从狼年所抗炎容怎么三只抗色的青蛙塔热间人不解被所在的人几个人出现的看着过去被穿着了点点人一给暗红了送掉切图天里人中看不前面切多不当点别扩存细水说着听着心里没人抢没疼见的用心看着了热就越了尽量切我细水做看到点或者给这位错他没事可以值得出错掉细水铁阳矿子罗热就切不腻越把他矿子阳色的托土着就切把铁泥地面汤胸土越着我能心连拉不银别给着去不细心矿子胸着切我扛心热就动个点胸心都切不腻矿子你念谁念你在可怜托土错对前的他把他龙吃住了你我心里那是你让就杀这间记不起了人就是穷操谁你也碰碰你个人让就约门我跟你讲普利给让就你母里的得不如你切我约你也陪让就记载了当个卷个咱们先把他你也给求罪难图让就切中你往当期存在谁

NW 소자기 고 동고 야단테니 도쇼 치르면 바라 제베 되무시장시 관저에 자주니 전중 함기 체포 최수기 고송 전제 체시시 개가 토베 년포티 시내 로라 퍼베 무리티라 제대 장수 콘즈의 고중 구르잠타 쇼지라 요즘 체내 무리사라 녀와라 제르규 따주다기게 신의 포문이 지대한 튠주도 냠조 체도가 중수 나수민배 년포리기 닌다라 무리민자와 칸가잠시타 파조를 체초 대된 콘즈로 무리마부타 파조를 체발래 무리 직코나 냠도 댄되 재미있이 도쇼 체외 소장 디리기 세강링 양사르토 판조 총기 튀다와라치 소대 나코 카도르 구토르토 교와타 나자타 남시 균도고 겐베 콘조의 초대 내면라 지구 체신데 대야 주제 토르 침반데 추공장 감조시 예배 나공티 자타 지신려야 휴겐 티베 Yanki tu rimbu rimjuru gyubale, nyam ngawwe kujyu ta chuyutuba chungnu, wengyang gengen didabu donglen chiru tani utubu tanglen chene sunru jangyule tabshenme. Rimjun tungung sungyab rinoba tsu, tanda che wibbenne, sokja dirila sungyab che ta chimimshi. Tiwe, Rikki soja zhongo labu sarun chee ne nyengyu paraki zhwa sami jeba cheba na Raju sache jengi kozun denbe soja diri mutu tayu ngakon su chone ta kibe chato be gelen tupi

치자 고기해. 그 년점도 작년 동태 매체나 조랑키 도순 칠개치. 건재 교주의 장고라 뒤에 댄자라 카데 조기해. 그리 야주 친구 남구 최적의 중이야. 건재 근년 로참 뒤에 미쳐. 작년 봄에 새 고래 감자 토기 자신 소차 최적의 체지 이나야. 건재야 초랑트. 동가 카데기 머진 체체 매균 포응해라 타나 소견 쇼르세베 메루시기게 솔랑기 수도기 레제타 치와르 땐네 정송치기게 칸다라 튜버 고급 탐송 품나 네가레 타르 솔랑라 치와 녀베 여베 대조 고송남 카르고 체류 대주 최초. 관주의 치와 하자 농가를 채보이래. 초난 교주의 남유토 다과라 증제 토기 예배. 관주 치와 조리 재내 개범 예와 재범 변전라 진남구리치. 초난기 파주의 재배 남도 신두 증제 재바 티니 균대 더부시. 관주 규법 대단 뛰는 내 정이기 류봉타 도표 치와제 몸스기.

도덴키 소자 디더보로 민가르 체베 진한 체슈니 남식이 규도인 갸즈의 캬롬 슈르치발레 소랑키 초르크 카도 고토르토 교로베 권즈의 크 충종낭 상급 먹여서 접시 팀의 유고 레리기 폐계기 주생 제마도 체베 겐키 갸즈의 우동 소자 티드 초와라 슈겐 티피 유티 주생키 초나라 뎁시 총네 정구란조 티 거비 초나르가 티 겐베 소슈니 타동 미지게 소나문서 제네 대저샤타 치 바바타 주버소 대송치기 소랑기니레 세사세 동경급주 잠세나 장내기가 말아 줘도 매도 미중 위에 차시시시 디다기 갸즈 추팅 통크기 경외기 리큐 주즈라 슈겐 팀이 추난토 주팅 제라 녀지 주자 가셨어요. 솔랑기 토다 파르솜토 장장기 나고나 송경 가도 치시고. 도도 체외 소자 드리라 장년 세구기 소자 트위기 코즈 제제티 요바타. 코즈니 로카로베 장년 캬롬기 송겹 켄티시.

0: 허세, 근처에서 좋아도 왜?
1: 아지, 처음에 대수 맞히다. 난시는 희구 진력에, 나서다 냠래 마시네 항상 더 잘 말해. 계속 말해, 알아서 놓죠. 소소 튕고 배주제 탑시 시다도 왜 대규리?
0: 뭐야, 나는 좋아한다 예루, 예주 능시 좋아서 없이 라이어 삼추. 선로다 망쳐자.
1: 장계지만 현실로 치고 왜?
2: 대단히 크지. 네 뭐지? 고가도 고.
0: 다시 아직은 안 주실시 출로 주 삼중아.
1: 말해 말해 말해. 주디 호주가 되면서 예추이 아. 뭐.
0: 저. 니네 예산로 채우. 근데 다스네 니 다쳐.
1: 다른 예비.
2: 봐야 뭐 전화지.

0: 야호당수 로봇 두개 개배 나와줘 정회장 민마 정유이배
1: 장호수는 다리 당구이
0: 정유매
1: 정유매 제대 키랑게 럽나노 나대네 기조 야고 시어지 아장장 키랑스는 럽중 순대유버 민마 지고매
0: 都是在这让车子借用不着的我。给人推荐咋请不起来是不用啊别给带个着。忙我那杨青年的时间当场拉起来过送你个朋友的肯定是这个人送去。给人落旁边着。 자동다. 당장 진찰하리.
1: 지금 당라 토치.
0: 장매 셰야러. 토위 탄데드 제차야디 랑 체지리스기. 아장장. 딘능궁 셰서지르다.
1: 계속이랑 계시된저 토이 체나노. 주시드 폐치. 예슈르 제나도 카마시.
0: 没想到一些吧，你那我等个嘛哩，然后还是生不到积蓄的。年薪给没长没，年男性从朋友切度，唐城了该对钱不是过谁？是的，年代远。
1: 长胡须呢？其他上上老人，他为了那尊老头，那么上俺姐姐，男性来个兄弟给介绍些的事情，还意思呢？何不是没得不下长钱去？
0: 唐城的从小了三么那么大起事，一年六个人宿舍呢。唐城军大大起，旁边大呢，那么几把都要拉土人，别马车，骗我来拉起土人。唐城的当地那当代表呢，让唐城的那么几呢，穷了嘛了呗。
1: 钱能俺自己要来了，跟着学下去。
0: 是的
1: 我怕那妈学死了，出门关门永远还是呢。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레스.
0: 야초.
1: 만족해야 되는 게 매디진 바치에 맞지. 쌉싸 캔스 구워시.

0: 동스다디 기닉 저와 야구 엽자 취시지다 겸주셔도 영아 라니 로친 지바 동실 현적 손도 처사수는 란랜 최고
1: 레스 터제 나시게 비엘라
0: 게요 말이

0: 哦呀，答应这事，这事嘛，啊，克莱达，呀，对了，年轻啊，明天的工作日的路由，就要的，谢谢。
1: 용마시, 나 동매, 기니토, 님솜세 주기, 던도 답디토 부동비는 칸에 리코세 제 짐 가봐.
0: 토부토야 유배 참으니, 춘주도 센 가시도, 심어도 랄라 그네 대우래.
1: 춘주 친예게 개주 친는 레라비오지, 개주 친예게 춘주 친는 카고 요르다, 로지 콘러, 미치린 사랑기 랑실립 자스다, 예치제 서유.
0: 예랑 셰오, 랑치 다디, 독주의 갑다, 두 삼세야 되리, 대두시. 다디토부야고요리 디투다 나부구도 까제베주기 주주규 요체우스고리 나미 미토도 직교다 캬가로 케베릭셰 티제 소소 티구 가수 직무도 제당아 란초에 더디토부토니 야고요리 더디토부토제 조나리류 루부용라 까제베주기 냠디 모용구다
1: 용아용아 니통초 니통초 나 동대민도
0: 米勒顿角色比呢？你们去你的，我都没说有嘛事。到底去对日的，我谈的那最特别咖哩，如果在这苏超拉当对面多，
1: 他先说的卡车嘞。就让俺你们都去坐的。
0: 卡车个？下来我个。上路了呗。
1: 啊，这坐大车，差不多个两千里不着是卡车。
0: 不说嘛，先用的喂，让俺点个去呗。
1: 有事。
0: 多嘞，多说嘞。
1: 啊，这卡里呢有事，坐大车。
0: 去，你卡车老唐。 你好，这么多，啥也特别想干什么？
2: 让出去。
0: 既然你有事，马上都来有约。行啊，叫啥叫？
1: 他叫卓大姐。
0: 对的，土边的广场舞有的，你有的，穿了马东啊。对的，上个奥克赛加了庄园有了呗。

0: 快点。
1: 깜나고아. 남산 용고.
2: 글리치라. 경고 수부서 용아.
1: 용아 용아. 신 신.
2: 말이. 와야 저거야 매 봐. 출로디 군다 그러고.
3: 아자 고라. 그냥 피슈.
4: 도서 계제 용기.
5: 최가비 차송 두석인 조리.
3: 맞지, 보비. 보비.
4: 차에서 보비.
3: 보비. 보비. 낭바바,

0: 난게 거 주의면 쓰도
1: 나 권해 주의면
2: 흥 보비 대쇼
3: 쇼
2: 보고 됐어요 블레 랑스인가 레 말해
3: 야 보비 보비 추쇼 추쇼 추쇼
2: 다들 란진 디바 잘라 대쇼
1: 딩 하는 거게 뉘비 키나다 좋아요 말다
2: 랑우 랑우 가네죠 전부도 어차자야 사야 동야 권야 장마 니행우가 뉘 말베
3: 벌써 쇠지 라이케 주인스는 케르 주다
2: 랑가 되다 니랑 셰오 푸딘데 차야 창물 안게 갸란다 아무리 라니시 난디 구교 참은 인제네체 니에 사사 중주제제 뉘비 전도 셰야주 간당 아순보 대배수고 빙 립샤지 기지 맞으시
1: 용안
3: 잘라
1: 디게 나라 자주들 기란 게 쓰입시 파제초 하마 디게 나 내가 진짜 수수 뉴비 기란다 좋아 요 말봐
2: 레게 랑 레게디 진주마당 거라 차디게 녀사 나가모 등도 유녀스그리 등도 레게 거세 뉴베 어즈레 가리 지금 예리르 봐 드가 줘 지세업스케 아줘
3: 후 가져가 용봐 흥고되게 랭가 용배 아 그다 발랄로 야채옹 맞다 쟤뭐야 아 고중에 쟤겨옹 맞다
1: 뭐 쟤아무라 기란 주도낭 마시 공개 쟤겨고 인수는
2: 미륵쟤는 못해 알리야기디다 공수 팁자도 키지 등도 쟤겨 인사하지
1: 나 다네 이루 존대 레츠유 기란 투이 마치는 니에 레로를 근진나 같애나 공차다가 요지 니에 발라 기란 슈 니에 공수디 룩툰디 제치 니에 레로시다 대부장께 이루 존대 주요시
2: 喂喂喂 让开去啊 对的 猴这个脸肉让一边
4: 啊,乐意
2: 麻烦不是 됐어
4: 都来看不撒 欧拉，嗯，我啥周岁月？我到猴子节，同多年老不着急的，你们都公司做不？集体公司级的，阿咋啦？你猴子那个能比我要些拉多啦？俺才搞不起来月，天天拿老姐加拉多子两个月时间，看你年一面年些么种，你们都用个钱比？
2: 哼，对哒哒，哥嘛，哪个国家用过的？ 호주계라 이루춘댁 미지리스기 디랭은이 지세엽스겜녀이 랑게 방다 치로시다 용두괴
4: 하자와라와 키나주 나지르부 마르벨 디디 가르소야 유네 갈릴수 지이균구이 산테마소다 교용 마리 교용 마리
2: 요쇼 니에체나 지세엽겜은 가오리 가리이네 카산 고대오리 두다 왜 让兄弟呢，谈得不多的，着手自己的做是吧？但这有个嘛的，你家老乡呢，哪里去别我切的个自己的？你都准备过了，让自己老总去搞主意去。老总给老兵打，出外中外，趁你个去吧，我们说话。你都这样了，让给公司做意思，让趁我去去吧。马上过不的呢，你给羡慕着啊？
1: 키나니공로충도
4: 给我跟这些人吧，学的。让我来多给他些药吧，对吧？你公司没有多少钱的？啥时候交的呀？
3: 这你这些人要的呗。
4: 是的，欧拉，阿加拉，你哦，我来补几月，谈的清楚的，一年年前的不补税吧？马交钱不打几不的生病，看他马交钱呗，说过年个月月不了。

0: ti khasa rambu suwa yindu shir gu de yimi dirba
1: lao sha ge si dui
0: sigi namba nyam yin mone lao sha ge khapte chuo
1: jige ma la ngi le ge chwa zam yi ta sha ge ga yu ya di ge khie zam shi ngi ngo xin je da wa ji le zhu men du nyam do khala se tang bu yin
0: rang a zhe she ge guo ya yo ma shi kende tang bu xin ne ti rang ha dui bu ba ma de zu yong je ra chi she wo sam ju ti wen ye lao sha la zhuo bu che wo sa di
1: 切了不行，一年一年长过些哦。老沙跟我有这段时间，俺们都来个吃的。上大不过些多的。切长，其实俺们红人生出来有病呢，俺先落去。你老沙吃些经过，让你肯给没有？俺生出卡里有些，俺老沙生出卡里没先得多。不过那的，老沙跟老沙等谁？俺那的，那我是大爷。
0: 切了啊，让吃下去，让给俺尝口血啊。然后心拿了，他都老啥预备？他都是玩血了呗？
1: 其他人都休息。
0: 用啊，阿姐，你还好些？休息两个什么？俺来休息。
2: 让哈拉说，你要落去给我。何子，我这三舅那就下山。何子，有大哈学的。永不永不有？有大哈学的。永不永不有？你让啥子？你来接大哈去我。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气，有 공조 카와 말이 라네오즈가 유시.
3: 공무수 공무수.
1: 지게 말라. 어, 신다시 추가 대도.
2: 영아.
1: 안나이 대도.
4: 씨. 다음 제 친송아.
5: 대패지 부소련조도 클라스에 사소는 소소스 로드위기래.
4: 니에데나 미디다 아자 제마 표배서슈도. 니에조란다 겐샤초. 군이도스네 카페동 같이 던도 고세님도서 가지고
5: 시. 니랑 카드래셔 이집도게.
0: 허리게 세다 너무 숨아.
5: 마르고 참치가 주의.
0: 라나 쳬양 토마로 하차 좀 제가래. 그러니 로하시아디 지둥다 수세가 제일 맛이 자가 리그머 심상 쳬브지 첩충다 쳬브지 니라 시오 로샤 호지게 라나 로고제 미다 둘 사줄 거기 니 같이 고래 미소 라나 로포지 고래 자하도다 등도 나오면 앱에 썼지 대대 가야 갈도 자하면서디 수수른 굴스 진유유비 둔다 신다 하시 디디어 등도른 굴스 마치는 제가 미수고 치무스고 라도다 주고 됐으면 도제데 멕시코 탄도 고해게 누미두고 다른 그르세니 리버스 팀이 용도고 아 계세 진짜 되려 라통도 서머 시비노 체링야 라시오 라 메시지 도 상하지 되규리 녀셔야 또 테차스 라룽라지 치네 지지 이능이 계세브시다 마라조 상포격지 시야다 친문이 그러리 자가 소소 던다디 타 야오제 모토노 마스님도 레어 체브디 뒤주 졸아리 마라니 저거 제고 말이
4: 저 다디 디 디테 마셔다 어 디
0: 로가 치세 중아 미사주나 주지 개미야 가도 찌게
4: 용아,

0: 지게 말아. 드린 괜찮 쳇스. 미디 네 팅에 켜시. 부위선도 쳇시. 잠지 쉬스. 고시 나서.
1: 미디 니데 쳇네. 네 삼시 투바. 디마체 표준 범위 기랑 뛰라. 건주머 주 가르치네. 삼시 채워 해버리. 나의 미디다 정상한 전수 진두유
0: 나 기랑가 고주대샤 은일 보유 머신 은이 못힘 떠서 여시 이내 자조게 균도 덩그리 섬기
2: 단도 범어임제
1: 기랑이 로가 남버바 재능아 기랑을 와치 왕주어리 나의 가가 진유유라 부구유 제다 니 계란 삼시 두기
0: 지게 말라 니 세업시라 세유 삼기
1: 계란게 알람 살랭규 나무고 제마 글리십 난 조리
0: 드린 터쳤나
2: 오니게 유기 말봐
1: 천양 나 계란 까뮤스 아유
0: 쏜다
1: 계실로 같이 하디 포교가 최감자 탭시이나 니어 삼자 균균치기
0: 터쳤나 피아
1: 피아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칼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0: 용아 용아 지금 떠나 제마이 캐나는 차례 가르유네 나 시아바나 아 용아 용아 용아 터치 터치 어 쇼 쇼
1: 왜 그리스 나 당청이 마제유리 팀원기 주지디 던도 수위위
2: 왜 오링라 둘다 쉬어유 기랑 니자 지리 공시 총다 퇴부상 따로 지니들의 구구두괴 다시 나 니자 디테일 진주 지기유 두두주는 쇠초가 피아
0: 감사 구쇼 지핑라 인베 감사 나 차가발이 우사조 쇼동 로비
1: 어 전사랑게 띵아 지제는 용두괴 난다모 문시테 기체 쇼지
0: 나 다다 차가발이 우네 퇴비 어 지리 공시 소유 시다 캐나다 캐랑 가비니보 계시 디테일을 고요고요나 나다 저와나로 용두괴
2: 마시 콩게 토마리스는 토난지메베 오링라 나 충뒤네 희랑게 규유셔와
1: 아레 영아 계속말이 계속말이 말한소 주어 저와시다
0: 오레 감사 신허기 류야준 이별 아레 가방자 희랑 쪼비브레 영아 영아 광모소아 광모소아 쇼
2: 영아 오링라 터제나

0: 디옹 나랑조 심쇼 차고 말이다 是吧 아지호저호저 꼬르시라면 입다 구유코기 니에 삼루 컨테스타네 나랑조 두스테는 켜는 요야함도 제말해 컨테스에네 니에로 공부타고디 보고체봐
1: 저랑 공부타고디 컨테스 부재유
0: 랑모르 가쥬다
1: 가시 뭐 제가 조세
0: 저다 니에 삼루 체나 카바니 나랑조 가스카르 기업제 중대는 야스 개퇴하면서 是吧 근데 쟤는 뭐 또 싸고 쳐봐 랑게 뭐든 안 줘다 니에게 셉 치자 토고의 체제 니에 잡혀 뭐 당가 친구 유머 더 싸우러
1: 알레 구다 니에 뉴슈 된 배 마치 강배 제비 통통 뭐 제제 없으베
0: 시험도 가르쳐 그래 호주 니에 아래 유제 니에 김상다 중의장마 마저 제외다 제 말해 老唐的 차샤네 是吧 老唐 보게 제 말해 유제장마 디나로 뜬샤요리 제사 랑게 랑게 유제 디나 뜬거로 제 말해
1: 유마리 유마시 신다 하제네 제바 니모제네 유마시
0: 아 제 말해 랑도야 니랑 야오제시오 Rang Kimsang Genki Nyumeza, Kimsasa Domna Kwasu Yume Haku Mare, Nyeran Tishkeb. Rang Morde Chashana, Loji Le, Genju Rimbuku Tishilas Che. Tendu Lore Dongcha Hashereba. Rang Morde Nganzu Kungsing Wene Shena, Patro Songda Mema Do, Tsu Yungu Pingche Yomarda. Yungbo Do Sago Chikereba. Lota, Rangge Chikshue Da.
2: Shazhuge Sheba Tagri. Yine, Shazhu Shugo Tamo Jula. 什么意思都
0: 다그래 디미키슈 아지 나랑 좀 꼰지 그러봐

0: 지디 무욕 된다 말이. 말이 키랑 시업 개 남았어.
1: 제 자중아 개민도 다야 주다. 저도.
0: 근데 저 위에 송스나
1: 용아. 나 작전 송다 개과야 민도. 나 저튼 제 댕기 집에 송샬 종년리. 더 옆단지 미창면 신과야 요마리. 현재 시단태도 년신기유. 나다 냠래 전에 지그리. 이내 학상 남다 최고로다. 니를 주시지게다. 마리, 현재 이순가 내가 시단 딘제지베. 다스 미태자지 나다 저와 체주. 디마체 카다마다 티니슈고 요스가시. 지만에 현재 지겹지니까 알아보이다. 그래, 왜 그래?
0: 고쇼. 캐나 다더 지대 공사 채는 거 유배.
1: 다 그래. 단대 미드 가리 백 그래. 카담보다 우고 있어 같이. 내가 가게 맞해 봐. 공사 기업 같이. 맞고 꼭 봐서 그걸 배.
0: 흠. 쉬자. 미상 꼭 봐서 같이.
1: 어.
0: 고쇼. 캐나는 참고 쉬나. 모르다야디. 쇼래 잠지. 년래 저디. 지대 공사나 레치기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 아주 이렇게 하는 주식 수요. 남산 외국어 수요 뭐요? 제마 클릭클릭 수요네.
1: 맞지. 장진주 공사 매입해.
0: 아.
1: 다시 또 대기원 견조 공사 매 내가 제가 주고 열어봐. 아. 공사 대표자들이면 줘.
0: 말해. 말해 고쇼. 대리다다 예수케자 고코고제 달교가 협의. 아주 공사의 주년 실례 이별 마세 경고시라 요리.
1: 好嘞
0: 听我云呢, 南西措法, 小区主编马车, 通都, 曾林给, 起来俺别车给, 公司忙不起了, 小区主编有的。
1: 好嘞, 啊, 底下, 底下, 俺常不忙不头牛也, 你来说什么这样我先动, 别给去动这个呗,
0: 去的,
1: 前面俺这的,
0: 爹那天,
1: 用啊, 兄弟心都搞不起多啊, 超级得意。 오늘 신부도 모자도 오늘 장지리지도 가
0: 대대 인고초 내가 가르치네 가신체 오르바 창고 쉬는 아주 내가 좋은데 장추부주 구쇼 야면 독스난 집도 왜 대린 캐란자네 니에 달리에 메요 림메바 계초
1: 어
0: 이내 캐란게 가서 구걸 째로 아주 주식 수요제 캐란게 세스나다 그제도
1: 용아 아야, 우리 잼은 도움이다.
0: 진짜 쇼매.
1: 네 현재 로신주든지 고급적이야.
0: 다시 다시.
1: 제나 추진대 선도 유배.
0: 유유유. 겨울로대 동도 감카유. 카치매. 결혼함 태시. 용도와.
1: 용아. 도시. 선이 쇼게 추지 줘 봐. 현재 주시디 계제. 네 중래 강 세가 쇼다.
0: 레슬레스. 하잖아.
2: 罗永别，呀，乔董，吴子，秋的要学的，狂抢不满着。
3: 啊，我等到摸着台阶用的，卡路外这去。你看看哪晓得，生意差不收些生意。
2: 啊，子，养菜了嘛这些，我那阵哪塞也买不到嘛是。 공수 교고 첨부라 된줘였다. 상계 딱바 칼라하마 쓰고 유부 레미 하코비는 참을 치지.
3: 아, 하지. 미신다게 나 규면에 상계 규여러버. 아, 신다 시용 말해. 강바디나 그 사도 연제네. 내 준주체제 주말베.
2: 왜? 준주체제 무사 토르베. 갈래 기제 사오리 하코스네. 다이는 연고 최수. 장로 우리 샤스 매비 유네자. 세 리즈 유네자. 칸다가 칼라 신부 팅제 사가 취민도.
3: 아, 하지. 도업제 사고래라. 준중체사 최고르다. 준중시자체는 주상다. 둘이 초라다는 샴제르다. 자와드 말라브 최고르다. 제 말해.
2: 수라브리스. 수라브리스 유아. 디제이는 탄도부도 장님도 소화기에 주베.
4: ཁྱི དེ ཅིག ཡོད མར དེ དེ ལེ ཉེ ཁར ཉེན ཅེ ཚོང ཤ ཚེ ག ཅོ
5: ད ཤ ཡོད མ རེ ལོབ ད ལང སོ ཙ ཨུ ཟུ ཁ ཟུ གེ མེ ཕེན ཐོ མ རེ
6: དེ ཤ ཏོ ད
5: ཡི ག རེ
6: ད རེ ཉེ ཀོན ཏོ ཤ ཡེ བི ཤ ལི ཆང སི གེ ལི ཆང ཚོག པེ ལེ ཅི ཅི དོ བར ཤ ཁོང ཚུ ཐང ད ཅི ཅི གོང སི ཤི ཚེ བེ ག ར ཤ
5: 明察姐联系。我那公司签不起来下。嗯。伊呢从业结果的。老师，你让沈叔下面了。拍拍剩下作业的同学签名。让常务先生，黄总能先给水军来的地做，谈到给东区过来了。全部不点给的，没必要签这要嘛的。都去当我嘛的，记住公司参加合作的。对，让沈叔上去的。
6: 米祖妈子同居家拉子预备，起来全部的。让给，起来个那把拳头打不的是那招了不？
4: 那把拉的五年大苏米多，对对的，西杭冲给给培训新别起来前，帕布松年纪，卡鲁梅贝增加松年下的二的，七月初的七路群间我长个结婚米多，年不拉些呢，春秋是咋啥？明年不拉些呢，真给的这面做生意。
6: 面做是卡死的啊？真不拉你七年米多，年末在那点点，就给他们煮煮东边买菜。
5: 很多祝贺了嘛嘞，我这给了下雨呗，就感激一点开心素，这不干脆要嘛嘞。伊那个是唱歌的些呢，俺俺最谈点那档大些，等住就不要给托单卡了嘞，人嘛嘞，提了档点开多，提嘛些年好多了，一兄弟明天才见，给钱不咋多吧？应该嘛嘞，一兄弟就是提这，只能个嘛嘞，
6: 嘛嘞，俺是让给过去，没得莫在那卡巴给不得。
5: 이순계트니슈고일럽스고네콘토차샤럽스직체노고정원의고유기리아어어영아신랑하는연조도치디랭아스티레아파모도스제도레아파모체니슈시딩에네쇠샤도야땅가라조고조도고교집시교딘데덴케브레
6: 你们自动见面着，一迅速搞不到啊，比你事情轻松啊。比你事情别快些嘞，让同木的喂，老子今天去，活不打个不起啊，明天晚上当着先生过的，明天下呢，得管得不多。
7: 唉，现在去呢，罗胖去是去不是？
6: 谁知初见，不久天来差。

0: 게 담보다 쳇지 촉배 피게 그 덥지 강교 문교 용보다
1: 지지소 장디 강디다 디지고 말베 장게디 쇼르지 걸티나 세부 통구로 봐 성성 지지 쇼르지 걸라 이거 솜지지 디컨데스다오레 제마레
2: 几个片了？哦，这也用呗。就是那场杨碧英。啊，好嘞哦。你看那我这手，俺这公司几个螳螂的，几个跑哪里？俺哦。哦，我这小马的，差不多没得当年的了吧？哈哈，也。这是要晓得，这里大家咱们先给他，什么说啊？啥子的，随时把他安定啊。我也要晓得，要晓得，不能写错的，查清楚啊。我的，你这下去，差不多没得你们这了，可算啥都多啊？
1: 我修呢，你们去了，是不给俺别吃多？
2: 哦，对，忙过天天啥都过了呗。我呀，对的，对的。那是，你对的，你做别的啊？
1: 修的。
2: 给俺修的。
1: 嗯。
2: 你们去了，光我们是不给俺别啥都过要呢？到我进来了，你们女生你来个去的，活动过不就是啥都过要了吧？你要么这就牛姐，看了我就光不要了，哪去摘过马的了？俺还给你要了吧？哈哈，啊，修啥了？天天一年，没少丢不要买了，谁要了吧？
1: 啊，来。
3: 토지 시다 시급샬라 키랑 고스디 시규 챔프 튼데도 칼로웨 루가제 요마르벨
1: 아제 칼로웨 루가르다 파샤 칼로웨메 칼로버 곰바 라토브제 고기 더도 모라조 송 당고로 봐 로직나라 만달레 티니스 주고도가 노스데나 야고도가 총샤 토가 주드 제주 모르던 거 봐 된다 주드 모지 격시드 게다 레다 제드 남쇼 모르 게다
2: 这种做菜是革命度个，原在淘宝是要买的，一年年六十六的，写人白拉几个码的，这码的，对对对，我那的下，这个写了，都是那样的个。你让了听我卡最写着，给我们队一个了八十六十六百，让什么写还看的命度，
1: 我们自己写了，吃完去给俺别人记下。
2: 다
1: 이게 되다. 친구 진짜 겹지. 이거 좋은 겹이야 민두게. 단다 세부 통고도 가. 니면 지금 나는 망고다 그러 봐. 라는 이제 겹이나 로직 나는 쇼고 가져 잘라 주 그래.
0: 제마 습습 체조. 습습 체조.
1: 통도 차대지 되다. 쇼게 차대 뒤 그러 봐. 싸부 만지 같이 가.
0: 니 놓자 지게 싫어.
1: 다교.
3: 제나 지겹시라.
1: 응.
3: 니키랑 대디게로 다스체는 융그르벨.
1: 드그래. 다기한치. 니랑을 셰고. 대비팅도 니 칭한 니 자체베 게자 유베 대비경래. 장게 되는 드리요래.
3: 응.
1: 다기한치. 니 공사대 听我老唐是念个没养活几月，说不得人大长不几月，反正多年差些是了不起，老穷我是当多啊。听三个老穷我听着，可开心个没多，知道吗嘞？一年年前了，人没养到可不多了，点到可不多，下面呢年看了我几个，都是些，就用俺怕做些，没这个把当大些，贴上人个些，那就这个嘛的。
3: 이내게지니네시기인다.
1: 看到俺们怎么推出广播的是吧？陈大总的写的，你听说推出干部讲的这个用多啊？几个片了，是的。第二组立项筹备松年亚尔当亚的车轨事业员，是哪的？没过没过，看你先的吧，得先的吧。好的，先他先的，他先一。陈国学呢，起来给松年单位重点做的，从他年规个的。
4: 从大地那了，七十年的那不用做，吹掉了的。
5: 从大水下的一顿拖单起多的，第不起咱们去马车了，年久前辈杨氏。

0: 장아 기사.
1: 자들네 돌도 주게.
2: 자가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위.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 세야 초코샤라.
2: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 부지여리.
1: 한리방디 오늘 야오도.
2: 한리방 금중 땡기. 아마라게 파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4: 타스원조촌대창괴장 한리방총강 품세팡람수 미주삼배워 한리방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카트 한리방총강
5: 드링안조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하죠
6: 데 샵샤지 어디 직서다시다고
7: 羊毛手术，现在两把的屁股都会。到底好不好生活了？对，老几把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那是的是。韩国的那剃秃了，保守些的多。对对。韩国都恐怕也对咱们养羊毛手术。那是。啊，现在讲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亲们呢？我那两大用手里面都管。那现在两把的给俺剃秃都会。还得把住啥子设备呢？
8: 那给俺吃个剃子的嘞，培养一个人。
7: 那是的是。
8: 哦，韩国的伢光长了，咱国。那是天天老几把子。
4: 我的人个吃不到个冷啥，挺难受。你给俺俩添个配备。制度卡巴，两国结国际，处处接触，处处进。一头鸡羊，你们操啊起，俺公黑龙江位长秀秀，落叶派出你国去快递师徒，三头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国去南北洋全部订阅呗，俺公堂你空可对缺氧差不远，日子吧。 云电冲过所起的群羊参不远，另外你国堂龙国，悄悄阳光图不啦，苏泊尔群起苏切列不新闻图被骂切，我东阳干部新闻图，起了主队，我一爬出你国七块当不当堂，空气恐怖清洁天里，透明感性硬朗，秀明生锈感性，空没恐怖谈不提，下周恐得来，冷车稳当热度吹，空气恐怖深深。 自动给赶超了秋年，穷丢了四万血。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干部擦龙园为企图，新旧塘三百七百银币，七百耕日擦龙给开旧塘对年取个钱去。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百两天年，阳性四万塘，冷天顶秀气味，恐怕要对电信级别超难使用的。如果错恐怕不对塘，从家给外个，刚把超阳年得叫企图。 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给他别几百三千米。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逐渐起别提钱了，起不错，提钱这个用我汤，得他硬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锅，也汤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恁热气，他们吃起牛呢，吃起不就瘾。
9: 我给怕住日锅他们，日锅汤养狗刚汤了命呢，取个钱不行。

0: 요 칠심에 배 장 넘겨도 되다 오늘 룸 남르베 녀랑을 쉐고 미스녀디 샘벌흘로 범네 류부소 춘주스자 전에 주삼비사 하고송에
1: 다 가르쉐에 왜 그래 교수모도 없다가 녀럭이고 왜 계지 아우쇼 쉐다
0: 대링네 매버사 녀랑을 쉐고 계제디 낭도 도르드레 쉐나 디오 칼랄 하마사야디 중화 미리기 수익균 주산리 삼루동다 칼랄 하마마사니 소레 톰지겹지 키우는 사야 요마르베 촐라 마당야 쪼르다
1: 처음에 가르시에유 예신기 장다 창스 겸내제 칼랄 하마사에만 사바 대비 단동 안 안주 나무 요리 탄도 칼랄 하마사 고기 더 그들 소아 기부시게 하려래
0: 장게 진제 시에기유나 도치
1: 上爬路街都说有那么多的，光大哥你先坐。开车啊？开
0: 了茶楼那街，行不行？啥个坐？我呢？怎么写个呗？你去了下这几车给？晓得什么这个的？我得懂的。要不当时，要不当时嘛。

0: 지겹시로. 제나 어디 파시로나.
1: 용아, 저 니가 저리 오르바.
0: 지.
1: 와야, 제는 어디 여긴다. 저 야송해. 와야, 지만에 견조를 계긴다. 견조, 가라야 고사고르다. 갸제 사고르다.
2: 터지 터지.
1: 어지, 도시, 나도 돌려가요. 아직도 님도 니를 놓고 계소.
0: 용아, 쟤는 무슨 필기시오?
1: 아, 도시, 용 말다. 저.
2: 도채나.
1: 어지, 잼체 용 말해. 대화.
3: 예!
2: 다행히 지수 와.
4: 저, 딩아 저 소원 담고 들다.
2: 레레레, 됐다, 됐다.
0: 마시다, 딩기네 저거도 아주. 이냥 알아서 소원 들어가보루. 야, 알았음 샷다 싶지, 딩지시다.
2: 이다.
5: 고시아 캐난 수제 지킨 거지?
4: 아.
0: 지킵시라, 지킵시라.
5: 지킵시라.
4: 진다 첸보이네, 진도 가시리. 긴기샤네, 칼랑문아 조제 주지.
6: 보모. 토마다베 세티조 파론 드르베
0: 러샤 니얼 샵다시케드
6: 제 샵다진다 참마 토다샤 토마다베 세스 지탄첸 비동 셰리창 야스약 셰디다 야라베리디셰 니네 경고의 창디르샤 민트 지탄스도 러도와 로규 도르듀르데네 지탄지레샤
4: 타시 미딘제 칸데요시 你把那列队呢对 过来是啥运用的
0: 没错,几乎的这 两个亲爱的人民都 没事呢 其实我们军队的 看了休息所有病呢 这支公司现在的开合都
4: 对的
0: 可以 我们从下一个 先去开了一面 先不过这
4: 先去
6: 几乎行不起 没事我们都需要的 以内几座头了送年要去买吧
0: 这不是谢斯
7: 미동아다니메자,수수미하고제,이란다,진조체초가승보시.오스예스.셰리창승에디,타르도제셰너,지조기케린토비아,저와치부치고리.촌초드,룽지쿵기치야,미조어디리.제상아주샴러.화랑랑라찬비.치와슈시소리.

0: 喂，
1: 说明啥女啊？
2: 谢立强学习的破字儿吧？看明度，你让他比家去。
1: 你那声音大，那么
2: 大。你阿来怪我是他多，你那让给你前呢判起怪明度，学习的阿来个心虚有。
1: 让去考虑呢，对家姐姐，看他让学的做。
2: 你妈念了不了不？第一个让去啥不考虑呢？啊，让对家姐姐，你很着多些。
0: 徐坤该谢军哎。
2: 考虑。가르시 응원 시에 좀 했어. 가르시야 우리. 슈이쿤 단들 한 명이 있다. 아자.
0: 이슈인게 리창는 진부매바 다원이게 셰프쇼 주부 셰프시.
3: 김조공세 단대 도쇼 다채노.
0: 채토부두게. 네 채토바. 디슈이쿤게 랑시아유. 가지소. 계지슈이다. 고유커 중에.
2: 고유커 중에. 나 고유커 봐. 라가 토뉴 입이.
1: 영아.
2: 도스 시시 나다모 네케문 도스 레비보 니아랑 시오 지신 지마 타마디 이슈가 세브디조 나편 로이주 더

0: 这个徐坤，公司团大停车前就要连接插座。
1: 这个说了可是那个哟，其他年轻大的，你其他可怕中国人。
0: 我这车到前面都别下，先马东，上个仓库连接吧。
1: 对，可是我嘞。
2: 哦，这。다 대소 가리 있어 그래.
3: 시리 찬스니에 대 캡산스 같이 되다 이순기 파고 현재 수면도.
2: 최장 파고 소년 소장 파고님도 바로 격보쇼. 더도 좀 이해 대직 되다. 가르치 샤오래 같이 오래. 팀상 밑에 소직 되다. 가르치 오래 아. 같이 한테 소직 되다. 그외 윤대 매배니 먹어배 밖에 창도 가지리. 가사. 흙 쟤기 지 익사 같이 덩도디 난 예수겸 유매 셰리창 어허지 대직되다 셰리창기 랑게기 나월이네 니에타메 균큐이 대수다 저와 가려라
4: 맘담아씨 댐수 오통유 왜 지겹 씨라
5: 왜 小탄 감사 내가 상문 아유다 아유, 나를 캡사는 감사하지.
6: 다른 쇼개 아버네 젠지 제약 뭐이 쭉장지 내송아. 다 근처 쳐보래 아.
4: 두지마나, 두지마나. 십진이서 가리면 걸리순다.
5: 이순게 나 젠지 지금 요 말베. 내도 망부질라 리 니만의 캡사브리. 장쇼다 양자지 쇼스는 다디 가리에 속래.
4: 제니키랑게 균도가 따지. 손 다 흐르버.
6: 小타 장게 신세리.
5: 听这是吧？这学生呢，考过西大多，工作当这学生呢，俺肯定写过的写托名多。
6: 小唐，俺让做看见下差不多，让给俺绕过去了。
4: 几个写了？看那个一旬赛季过去两个月了，俺那个差点名多。
6: 小唐，你让了学点着？
5: 你还记得让了一届几个多个绕过去多不多个？让给绕过去了。
4: 杨华。几个写了，其他个，俺一直听着能够有呢。
7: 你的不正确，大大胡搞的大团结。
4: 俺是的，一群跑了黑白黑的有没？其他个娘操是哪的？都是呢，快走开吧，让俺摘着。你其他手机写去。
7: 用多了。
4: 一年其他你们还写机，啥子客户什么时间？
7: 又是哪能回事？
5: 用啊，让个写吧，你个也。
7: 我。
4: 来斯。
2: 杨毅中尉。
4: 哦。我认识几七桌些事，
2: 阿来
4: 都是几好事。然后退休同志前呢，我一边叫都是些朝零七岁三十岁说，老些了给写就完。每两年了八十岁，马当兵了，你想稍微那么多久嘞？
8: 能当么个？八十岁就看俺老七五十呗。
4: 么个？我来查到南阿叫。
2: 前年还吃过嘞。
4: 然后几什么说？这是多少钱呢？算不起的。一年还交的。几乎交不完，全提交了嘛是。现在都让我当很多单位的。
2: 用啊。
4: 等到下去，让个女部行员对接，一手要接住啊。你做好多年，那么三年去。
2: 两千多。当我做稳当。

0: 마레 지겹세라 키라디 가르는 거유
1: 저도 그유
0: 마레 디 탁베 센차 마레 미세네 융그베
1: 사야 이거 좀 완전히 원자 세리제 도요 말다 야면 조지더게
0: 매매매 키라시시 키라시시

0: 好呀呀，哈哈哈哈哈！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啥？看 야, 제일이 좋아.
1: 야, 용아. 디발레시.
0: 뭐야? 제일이 좋다.
1: 어디? 샤다. 대쇼시.
0: 봐야 어디 좋아. 뭐야?
1: 뭐야?
0: 기다라.
1: 감사. 잔데다. 만주상아나 칼라를 붙여고 말다.
2: 레스를 붙여고 매배가도 부거를 붙여고 마시비.
1: 인고 좀 부구조 칼라를 붙여고 말라. 로빈을 붙여고 말다.
2: 지겹시라. 다시 나디 유리초시야. 계란 상고 유배 마세. 더도 주다 유니기 길에지에 실시야.
1: 小다. 창고 셰비나. 배등무 사야 고코지 대규와 마시. 무케청부리 이내 유제 타제 도구 말어 봐. 유연대 유나 가이네 제도 걸어 봐. 장게세나. 제 말에. 장되다. 네 소재는 그 리민 텐조. 존에 소자래 가 용고 거리. 부고다 더 진행해 봐. 그제 저 그래. 제자님 소재나 라프트 조제. 부고조 림범에 봐. 로종 제조. 유연대도 신로식 상추. 되다대 님고로 님도 칼라스 그 요래. 원단이 하나 팔로 파마님도 좋아기거다. 티제 준비는 부고조 윤대 신배 맞제. 파마팀조 로데고 용고로 봐. 부고조 마웅배 저와 쳇서로 봐. 저봐야. 제 말에.
3: 어찌 사고질에 멈춘 바 리그주 준비 킬레 계제지네 리그주 준비 천리 계제 차샤
4: 어찌 난수 저 당청을 럽세 오메초 이순게 내리케 없이
3: 이내 고저 좀 이해디 하송 차다 최샤 넘지마도 내줄 허균 역지리 당청 소 로스이
2: 마단더 로잉구이 허우지 지지자 근데 주소
4: 저 지지 탐사 저랑 구대이다
5: 형아 숨쉬 유도디
2: 나지 주민 손도디 나인가 된 기체도 이슈구이 냠주 석구의 광소
3: 영아
6: 리장 석구의 남자 탁 주시야 근데 주소
7: 기랑으로 왔는 시 지겹시야라 지자자 디 시인전 갑조로 교류
6: 냠주 손도 저지 근데 주소
7: 응
6: 年货 对了 당천给 你们 친구는 청년입니다
7: 나 문에르벨. 냐시 문중아.
6: 냠주 손도 개심시라지. 남자 지교 마시. 야면은 임진이 시장나.
7: 땡기르벨.
6: 응응.
7: 쟤는 척하래.
6: 제자. 다운은 처음 말이 육쇼.
7: 네 전에 육쇼는 쓴기.
8: 냠주 손도 두주된 게 제배. 혼주 두주된 게샤.
6: 남산 탁주 지기.
8: 당청래 임지경 일초. 장매 가바카가지. 저지칠 마게 합치.
2: 我也急急了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唐小
7: 这个我也能写呢，不过写这有点难过呀的。啊，我做苏州我也能写呢，苏州的通过你春秋四杂记。几个说了，这里查书各种这笔。
6: 苏州我也能写呢。几个写了，俺做这里查书，给他撇出去。 咱这大电白，广州连接大陆州连接，七十地里，最多电白七十点，俺这电两种穷吧，搞不起来穷。想问俺这个是啥特殊时间？连强说不收租青年给顾小片里强定制收益。顾小片了，儿子。
9: 侯志，我这要接下，作业没拆起来，出不去啊！让爹们带你去休息，俺得过多，你猜下情况。
10: 好。你得耐心过。我查了个前几年，俺做人年纪老多有，就是没人陪托去，别的跟我就他自己亲自没意，追求给亲密的对，给个总当他的开心月，听对了让当今年，做人的实际他。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아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스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1: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두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와대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세냐면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2: 뭐지 난 저의 한국이 진짜
3: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 라 팽부유
5: Gurimyong了些许月别，些许彼此了，给林雨。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孙姑姑，古出孙，三年，他是娘真郎，富康面康气，年头不是被卡住，青笔糖，那年地糖地年，是个是卢木菜地亏卡住，青笔糖那年面菜从康，老个重点年头去，管不啷，老个卢琼糖不要卡住，青笔糖那年面菜从康。林波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青笔银呢？ 店铺姐，农民里生产节节过敏多，人家，当年刚买店面自己俺们都干了一个啥？他人呢？邻国大姐个韩国就关节，全部也会几个人的。邻国大姐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又不能洗，什么时候用不到啊？
6: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酿制期，明了几只级别，几心气过比较硬。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坑穷给我抓米西。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气，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店卷个堂，米兔脏西，木脚子鱼。
7: 婆尼东哇，王子娘子节约，开始去让米热不热去不谈，米塞不米通哇，米就团不，米干不说给那天月子，毕竟避免谈，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谈，我要来卡巴谈，从康南那边有个中俄就人民大街谈，人民娘们两小别，过年皮包各所小，三年，哈是创建邻国下人，爬过从中给人长，陆地卡巴，两个也估计，初期俺啊俺你出，几顿松，也过过过，对于俺你出。
8: 当然，张阿姨说，这里来多少都住过，张阿姨是给我开药买的，让婆婆老亲戚的买的。韩立芳的排局是单的，爹拿个橘子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了一个亲民的啦。
9: 张阿姑，也不去吃鱼。叔叔在孟牛的店前，韩立芳排局单的这个人，
8: 都是香港的局长级，婆婆单，叔叔在孟牛院呢，就是地来人子级婆婆单，俺的就是单呢。
9: 这也不是邻居，
10: 这也不是菜噻，东西也做够些了。
11: 你让了排队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
10: 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单，南部了呀，南部、北部也不是要的。
12: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3: 韩立芳跟踪店的，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4: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
15: 林国小兰去，杰克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저 랑문에 경세 총아.
1: 쟁기 북도 숨러 갈시에브리.
0: 쟁기디 켄츠 숨문에 닝제머시도 파베 센자 그네 뉴바슬럽시.
1: 알레.
0: 저 랑문에 나와켜놈이도가.
2: 왜? 경우 총아.
0: 저, 난일산 최수 주군이.
2: 딘저 스마트다. 신기 와용 삼주게.
1: 딘저 마르베.
2: 신기 와용메. 신기 냐 인가스네 겹사와지.
1: 쟤는 가져가요 봐. 표지고 내로 럽춘지 가요 비.
2: 저스리 슈가요 비. 장 탑스.
1: 샤로치. 장 하르슨 고 메니식 마르삼 주게. 장 손샤 포자. 데데 혼스 워지. 계신이 노메노. 장 메스나. 미 손샤 포버. 테마 타고 이기리. 계신 마리. 가다라 스부기부 영역도 흡도 단 다시.
2: 손 당고 디지자. 지르 손 예 디르 침지. 여도. 다리 손데 니 머신에 나와 등매. 도지 광리는 장게 나오던 마 봐. 마 참여 지기 때문에 뒤지로 청자야기 특히 삼도. 어시 마 청치라주. 광재디 다리디 等你 쉬시야.
0: 아자디 운에 접사합시도. 샤랴 대연제 게스트게 샤임자. 저 두스터디 아차게 장통도 엽자.
1: 야, 나란지 지기셰라 슈미소도 릭두충바 테스트리시도.
3: 릭두충브다 릭두충브다 이다이다. 릭두충브다 릭두충브리 이다이다 쳐다.
4: 야좋아 되다 되다. 냐심나게 제지셰토야 로고디 켄조송게 거딘데제 총송아 창구셰비나 팅은 공스 챔버티스 경고 여러 선거예 된거 더 레면도 그봐 공스 지중 컨트롤진 바 차샤니 디나로 루리 덴베 미네지 고기 제도게 아 제장아들이 녜체나 켄조 오네 터시도 편뉴시라 총송아 야죠아 야죠 탄도 창처 녜칭아라 야스고이다 장게 십차고시라 제샤 오네 섬유레 데스 튀균녜 초미아버셰야 텐조 장게 섬을 샤도고 총두토라 초월치련 돈야게 텁시디 녜 로디게 섬나라 냐베 게제 창무시에 도중아 야죠 아 장나 칸 겨긴다
1: 도스노 마시
4: 天官이다. 알아지고 딩제건 저뒤 미망 부지게 야대지대뒤 남자 쇼부질는 거유. 레버동경 차베 마세 기제 측지 셰토구메. 디네제 나 딩제건 저메다. 이네 터리 견저 나 양갸 로고 레버스 저정아. 망문에 가보시라죠.
1: 안수 심딩에 가보시라죠. 디마세 지겹시라. 키랑게 딩제 토로 까메 야오시라 송스.
4: 아 제저 와저와. 라면은 예 딩제 셰 토고르베. 창고 셰비나. 팅웅에 진지스 가리메 하고메. 무 상마 초르 요수 섬게다. 더리시네. 킨종원에 전다 요바 하고송아.
0: 지겹시라. 니에 컨제스니네 키랑 까메데 쿠큐베 소슈도.
4: 아.
0: 다리 키랑게 난 쯔쯔단라 켈리남스바.
4: 아지 켈링그유. 니에 켈링그유다.
3: 챤지겹샤라. 마오베 로지나로 구세 촌다 도담챠오 튼다디 나나조.
4: 아지 로지르 티야다 응업주 마르베 콘체차샤. 나랑조 추도 체제 도지하는 용도게.
3: 용마레.
0: 키랑 키레 쳔부딘 제치게 ngazu gyeolang sum digela nawa de ri yeol bela
3: syuja
0: jigebsela ni chubu chane simchu chane gyeo marta
4: yagoshira shies nye kelenjo daga den kyeopji
3: ida ida ida ngazu sumge jigebsela jigeida jigebsela ngazu jwa di jangsi da bo da che kyeop tubri reba zhongzi xile boya tubri re mare
4: jingne toga
3: ida ida kiran kyeida kiran kyeida ida ida ida
4: oya ida ida Pobo de chese dwa.
2: Gongmo tsu, henge, ngantso sarang go jeb zi yu, jezi shkiro na.
4: Yonga, nye sanjul ji shi, aradung ya mangcha je, kema jeb nye de se chung.
0: Ezi, ezi, jigeb she la, jezi yungi yi labdaga chapsan te ima su da.
1: Jigeb she la, kena lo de wu je chue shi. Hala zi li, ngantzi jeb jo. Thakri, kena shu je, hulu je chue shi.
4: Shab shuma, tumri jeb ya khashe ke shu da, shema do diga lhama le je, chola dhu gri simgi.
1: Thakri, chichi siya.
2: Liss.
4: Rang xin zhi ba, dui da.
1: Hyo lu jia chu a.
4: Yida yida.
1: Yida yida.
4: Oya.
1: Ara lu bai di xin di jia zhu si da.
4: Ara lu bai di xin. Ya wu du.
5: Qi ge shuo la. Lisa ge, qi ge liang la pi ki sa. 배경 알아서 강치 봐.
2: 장남 교 때는 밀 전이 총자 거매로 섬도와. 장대대가 전에 섬대네 아유.
5: 그때 뒤 키랑에 가까나 줘.
2: 장대야 시다 뒤 저쪽에. 아. 내가 한저 치유. 내랑 한저 수도. 지금 시에 라피가 내 저 하루 내 남살 연구 수도와. 장 같이 돼 봐. 장 치다데.
6: 넘시 야우 튼절러. 지금 량라. 롱티지 랑고야 두고에.
2: 광무총 리창 남자 등 간조 라면도 콘조 공사 친제 텅도 저 와도 거더기
6: 저거야 요 맛이 굉장히 샤차샤 친제 쳐 여러 배
2: 디
6: 부고 허니 먹어서 롭서 야우 제교 대모 관내 신능 용 아유
2: 수자
6: 제만에 내 주든 제 말합 쇼유
2: 다리 탐티
6: 렉치
5: 지게 량라 광무총 그래 놓으샤 아자
2: 레맨 대대 먹어
5: Liss. Yalan kod mahatian kubd. Tagarabi kalayala.

0: 뭐야? 다 김채뉴.
1: 내린님 매 사랑샤.
0: 영아.
1: 아자 영배.
0: 어 어.
1: 니엘 드링 매 사도 아. 안 좀 매 지세. 지. 니. 니 차베. 소설에 칼 님부치. 치르토요. 죽인다. 자, 나 죽인다.
0: 어, 어. 갈래 가서가.
1: 개야 마시.
0: 다 지셔 딱 마시. 미통 삼매 봐 칭찬해. 더 너더기. 뭐 하세요? 가로 지금 말해 거네. 직접 매줘 쓴거 동아.
1: 让俺看你的，脚是差不起，而且我是长得要，俺那高中成绩还是俺看不够，看这多。一年年的下雨的，高中长得俺家蛮秀气了，快进来。
0: 啥人呢？
1: 喂，勇啊，你啷么上来哟？

0: Jos, mana Jos awak?
1: Jauh tu gue.
0: Cium, mangku dengje.
2: Oh,
0: kari na.
1: Ji, dah wajib lah. Lajak sumbang cium cium cium. Ini tanda, macam ngui ya tu. Tapi sih mudah, ngui mangsa je, siapa sih mudah? Nya cakap gue me. Ni jadi orang ini perlu tu kerja, kalau sih dah kasu. Cepat, kami cium cium dia. Kau jadi apa, cium dia.
0: Tak ada tu.
3: 现在给下面的呀，下头给咱们叫人说的。这，阿兰他多叫么子话？让你，俺们这些都，我有点让你心，你没得我说的，你没得我多说的，阿姐，叫什么？喂，俺听你来没有？看嘞，这也我这给的，过来给的。
4: 내나 친이슈 말해 말해 띵오네 망차샤 상부 여말해 니 갈사 당
1: 가장디 마다 호지 추도 제비 랑부 랍자 당구이자 조선 당구르버 랍자 차양 구슈
4: 디 디제이냐 망차샤 나라주 공세 더도 모두 니르경 채우러봐
1: 여시에 먹어 먹은 소기슈
4: 매매매매

0: 마리 가리부주 쓰레 나 가로메 마리 라인 인수이 봐
1: 녀르 주다 민르 주란 쓰유 공도 팀즈 등저 강 팀즈 위 시린자고
2: 신용공사에 가르쳐 오래야. 예매 내년에도 돈도 죽지요 말베.
3: 돈도 가리유 봐. 개배가 두지단지 냅주시오시.

0: 엄지천라 모두 다 제 지규지. 간다 단도 로봇 덮겨라 니들 한도 갑시. 라스 나 제지 엽치라. 디마세 디티엑 메레 황치 보지. 미지에 니네 제지 채우지.
1: 레스.
0: 비창고 시주지 마다.
1: 레스.

0: 말로부터 작년에 체조 창알 롱포 당내양 폭두 머주 파도 칠 미도
1: 지금 당라 지금 당라 기랑 교령 페면송아 드링 안 저대 시세 사업지 모주 수야유 두가 랑실립 자시 자조 시게
0: 초간로 다시 봐
1: 쌤 쇼라 비는 안 예시 봐라 Не сейчас.

0: 허지, 짐새 붙이면 쫄라 피베.
1: 당장 가봐도 대기고 마 돈스럽다.
2: 허지, 짐새 쫄란 레드고. 과도를 긴지 성 야우시라도 쓰기. 저들이 죽는다.
1: 네 겨울 침강을 수도게 위에 지구도 해. 미에르 위미다 민정 왕자 늦지도 않죠.
2: 게스티 하스레. 루미 왕자 늦지도 않죠. 루미 왕자 늦지도 않으나 미생 루미 땡기다. 꾸주 섭주 개밤. 是吧? 양나 미생기 무두마도 봐. 랑참게. 미생기 민도니 최고다만 지피지. 소수니부 토르다. 근데 룩투메베 키비르도 제바스고지. 장치하지. 니 도대체 흔해게도. 디네 민자 왕자 뉴스다버스 근데질 수고레스나. 마비다 조담스. 모이니 줄어 척시 제바스고지. 이네니 침수부 주자. 능규진라 지승대버. 심수고비베 침수브레스치. 디예 마비다 조탄 수입지 양농원에 내수 척시 제브지.
1: 네.
0: 어제
3: 라가지.
0: 가르치세요.
1: 저긴지 장인지 거는 영어도 왜 아니 뭐 맞이다 날 좋아하게 막 갈래시라도
2: 야 로나지 부부스 예리 람사 밀뱀 수교 영마시 머신이 만순 부처와 잘해시다가 교육 잘하러 니부채 가져오래

0: 쟤는 포업 강래 눕는다. 야, 조구조, 좀 더 강해인다.
1: 예예예, 네, 小柱. 然后他的 포업 강래 눕는 도움도 쓰도.
0: 랑카가 되다. 내 노래 기름까지 재면 랑카 신기해. 내기랑도 장구시에나 아지다 찬스 개분해서 니니마 초구다 저와 베르티체스 자즈모 여고는 최든 이게 세이고이비 턴도로마디브체 개그 뉴스블레제 꿀러 중간마단즈레샤 왜 탕구도 바니 라우도 가바나라 포메 가방자냐 주문도 제로 부부이네레 제주시기 nganindare si leda zerdaga tuido nanglo lo moral class nimbo ni hede gure lo dige nala lege tuzo la ara dong ba teri temo tanggo yi inda sada inda kibucho teri kibucho
1: range dige se du nga yangja dige samo korbido
0: ti garsu gore a 키랑상은샤샤인베
1: 어.
0: 저구서 지대 최고르다. 나단도 선보되네 샘차스메. 딜레 시디나 히학쉐르샤. 라스타 락도나 주차비나 최대 튼지 마치.
2: 장게 견도 갑시기 카카 마치야 가림바
0: 카가에 니엘에게데 아치 젠교리 카가 제비는 아 카케지오 말이 신송에
1: 말에 덮교 뒤에 유두 마오네 접주스레메도
0: 카가 되자 어제 니엔시 양가지 동티야
1: 小柱 小柱 비라도야 다다치 거리 하나 둘 다 저 뒤에 준다.
0: 지난주 가르친 해면이 신기해. 전자로 삼류로 수급수 걸어봐. 금지게하다. 그래서 문제야. 레라버리. 계속 내 집에 더 이래.
1: 小柱장 글쓰나. 둘 다 대 탑시 요리 쓰고 오지. 是吧?
0: 마술이 쌈줘야 네디에 피자 왔어 아지르샤
2: 아
0: 추도 가져오르도
1: 나 제가
0: 우디라 야 남상 로용초 나구아 나구아
3: 아지 짐 좀 줘라
4: 짐 좀 줘라
3: 줘라 짐 좀 줘라

0: 주라. 우디라. 로디지 람살로용 다도 모르고 여기. 나로서 제 소리.
1: 침뚝뚝라 침뚝뚝라.
0: 차가지.
1: 라게 이지 가서 새로시라.
0: 모르 모르. 용아. 용아 용아 용아.
2: 마치피야.
0: 제지만 요제. 제마토요.
3: 레부다 레부다.
1: 남다 마시다. 도치. 라게 들이 인지 가서 렌시케 부유.
2: 다시.
1: 텁시 따라왔다. 라게 다원이 겸무토네. 다워지 겸네 디바.
0: 땅아 로단다 아치. 말이죠. 나래 라부잠이. 야면 얘 저랑 텁시 실려고. 저랑 게 카이언 초급스 얘지 세다운 거. 카이언 초급사디 신롱 그 공사 아무리. 다 영웅도 아니야 로드윈다. 내가 이제 천도 고수와 최도 고수하지.
1: 카이언 초급스 비.
0: 제 마시에 저리.
1: 말해. 다시 그 저 저래. 템도 你们看看来给不呢?
4: 中间的开头还没送儿子我那进度过来中了住哪儿呗新龙参在马岗参与公司开源马岗村子开源马岗村子啥个区域呗马里侯志你让巴拉公司的马儿呗
2: 그렇지가
4: 네 랑발라 공사 레베 스케치 트기 하지 되다다 상계 뉴르샤제 샤기로 세브로 총샤 디발라 수유메 시듀 나란주 되다다 탁주 차체도 뱀수 오모 춘데 수규로 해 대마레
1: 다리 다시 또는 뱀수스네 수규리
4: 다리 님도 주도
1: 마시 디제게 요그베
4: 되다 호르 발라 네 토뉴유 더드네 투심상도 가보시도 생각에 속자 준주 망고체 기초 수셔 오늘 잠시 신도 가보시도
2: 자 세림비야
4: 말이 호저 근데 시에네 랑발라 총조로 레마레 팔로제 칸님 치에 칸다 된다 타제 돈 다게 주거리
2: 저놈에
4: 이지 호저 진짜 시에네 야오무도 와
1: 제사 되다 고스디 마라숨 님도그지 제마지 라파시지 빨아려 어제 식슈라 마중의 제메스 고마지 퍼스 간다스유 다오니 머추네 다오지 간다 파치지 여자신 용도괴
4: 제 교용 삼당우다
2: 가리 교용네 삼당우리스 니키란 니셰유다 나로 와마추야 나 공스디네 된거 주네 마추다 주인 세네 주메
4: 아 제 호저 당안에 미디다 미디 봐봐 가게 셔심소
1: 쟤는 흔들지가

0: 마셔다. 오늘 저는 일해지 최초의 첫신스. 말한 숨 점수는 계속하지 어.
1: 저 진짜 맞다. 상매 덥시 덥면 돼.
0: 얘랑 하시해 주다. 오늘 저는 말한 수의 덥시 담보지, 是吧? 이내 덥시 상하지 큐는 이금도. 가다 얘기해진 당연히. 나랑숨님도 자샤사 되지, 봐. 기부야보다 나와 기부 주는 사람들이 다른 독스터도 무유 제각스 제봐. 또다, 老师, 라는 셰야시. 라는 아직다 부인도 저와 기부야 디테일에 니 로봇스 개체 도움도 스스로 안 띠는 줄도 와. 저호 라탄도 로친 주의지. 너희다 정말시 대사배디 형님도 승계제 대비지, 是吧? 제만에 등재 마치라, 아.

0: 어지 저단으로 봐.
1: 어
0: 감사 감사. 지금 마사 루부도 갸라 란데게당 오케스.
1: 기능 말이 기능 말이.
0: 야, 되다.
1: 레스. 시다. 네 키라로 삼시도기. 허지게 시중도 요마시 봐라.
0: 제가 수임에 신고하러 봐.
1: 라오. 허지게 키랑고 마고시 뉴유. 키랑게 되규. 키치치. 두세상도 합주었으기.
0: 허르게 쓰드웨.
1: 어.
0: 인기 말해. 고용아 도시계 규매 물럽에 어즈레.
1: 진짜 승도. 오늘 승도. 진짜 사가치다. 네 키랑 섭제 주죠.
0: 르베. 영아. 라님 볼이야 그치야. 딘테 임브레. 도그라 심 맵자. 다소 맵 심입니다. 드리란 뒤에 깨다야 뒤 싱롱 텐다이. 보그디 고착을 삐래 아 둔다 가리인에 수수바바로 고치다 켜는 쓰금도 딘제인데 아래 릉구이체 바로 고치기로시야
1: 말이 지겨호라 키랑게 쏘나 아저 차로 나고슬라
0: 지겨호라 쓸러나 지메베 소스도 오라 름지바
1: 도제나 오라 키랑게 차로 능그리 삼베 유레메
0: 퇴멸로고 지금 말다. 나란조 총겸년 손자 파다 초리.
1: 계란 숨을 타지. 예시스. 계란 숨다. 네 가르쳐 오래라.
0: 고비죠.
1: 아 비슬라.
0: 랑게 고비비나 신롱 텐다디래. 네 로고 체죠. 그래서 뭐데 용지제 내자 양나 투가수 제조리 계중말이 영문도나 파진 삼을 야구스도 삼통서나 나랭기 조리
1: 유천아 올라 된다디 삼당마시 니야 람산 랭기 조 된다디 니야 주투음도 나오 키랑 그리쇼야지 허우지 탈로 로하수레라
0: 哦你是这边了列比啊那里你是这边是的我们要落去继续后置部队我们有钱了看看刚过前面的第一朋友让马上都是的让他们都能睡破呀这没不着徐长能睡长马上马破比呢
1: 나라 준다 그것 유미 나래 신마셔봐. 멋있네. 넙스 퍼야 되래. 그래 좀 세지어지.
0: 다그리. 랑게 무디마 제비나. 나로 보신다 치다 용도에.
1: 계란 쏜다.
2: 지겹 당라.
1: 든다디 낭다 먹어. 말로 개나시.
0: 커 제몽에.
1: 야. 대란데 하지.
3: 고고 수수 제 과진 봐.
2: 제장.
1: 어. 너무 덥겠어. 남자 사십시라죠. 고즈. 점자 손도 소지지.
3: 俺做最专业的活，钱能俺做用不着要着吧？哦，
1: 不晓得。
3: 大钱呢？两天俺托个忙吧，听你给点这个忙了不？他的那岁了，军队全部是不？妈的，
1: 钱哪么着个嘞？团长三辈，正在送自己，俺做最专业的事，差什么？吃什么吃这个事？吃
3: 什么吃这个嘛？这边。
1: 大姐呢？第一集了。第一集了。南站的小姐是，从小给一级托过的，你们那家忙住了吧？
3: 前面的我念这个呗。
1: 让给干事提示，俺还。

0: 타삼주 계기 자제 문일전의 약수리 마제비노 계기 계제 신문 주규리 좋아 러니스 장 투명외
1: 용아 진짜 전에 야구도
0: 전선이 말아서 사자다 쳐줘
1: 낭다 먹어 야면은 당다 주게
0: 승강다 맛있다 야 마대시 장행아 총사기 저와디조 상의 호지 당주다
1: 용아 레드윙 가마토베 주고 가르치시는 디바 오늘 바라 공세 레가치가 좋은 켜는 민도
0: 제네 용아 생이 비르스 제슈아
1: 아 가리는
0: 손샤 투디 비르스보다 더 차고르스 광고르버 90 제 숨그리
1: 난다 먹어
0: 뭐야 전생이 뭘다지 양아 수고하쇼
1: 용아
0: 제중다 집샷이야 생이 토유
1: 생이 토유
2: 생이 토유
1: 생이 토유

0: 카레 선생님 가서 자다가 지내이베
1: 자영 말이 거울이 진주거리
0: 진짜 이내 청샤로 와 가리이메 나 럽치어그로 저지르 중구로 봐 구세레 토거 지디그리
1: 시드르 와 가레스나 전세 야멘쿠 비사 사브르시다 소르 구지 차디 테로 비사 사브르치 고이스
0: 잠시 못해 잠시
1: 마리 라가 큰리스 신주
0: 단고업들아 나란히 들이 원신 조어 삼 중에 라이너 그저 이메 니의 규유 레 말해 카리 총샤 탄도 나다 허우질 상가치 아 지라 쉬다 고수도 라라구동 발레수 총샤 처리시다 카르디야 유아 레 말해
1: 오네 냠뉴유는 잡습니다 와 허증원에 배트 거고 얼치스 김우장 경호된 제 유버 나오고 그러면 좋아
0: 아 지 벌써 시기 쇼다 연이 그저 제브레
1: 마 유는 심지 예스도 다시 해봐 생마리 라가 싱그르바
0: 아 지 단거들아 니야랑 쉐이다 쇼비 님 죽도가 더도 지 제시다 제만에 랑 퇴다 가리네 마 주도로 싱네
1: 아 지다 지수 허증 발라게 한 세가 내죠
0: 허증 발라게
1: 선이 광주주 중가당 인시야 세상아 다랑 싱그르바
0: 이내라러 제구 지기 저다디 호주가 마심 치마도 랑게 보발라다 니블랑 지기 삼제 랑롱라비너 메즈제 트레데용

0: 挑不死，今次新给妹，我这都卡起过来。
1: 小丑不是，
0: 小丑不是。
2: 你说个句子，这不林样子的区别，门墩，他说样差别，他是距离局长。
3: 他往屋内塞不米克呢，扛着起，那往四处拦不开，那屋内塞米子呢，几大起，那文吧，那武吧，得不免把锁给退休娘子囊中去没。那位那对他去结果的真书谈了批的那我问吧那无者吧能速动我能出人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谈那位地谈地念了批的为了所见看见再就把作物纪念他上给些居住原因给个给人不谈论那位七句面具约起来现在要了托不明的了解给其他念头用计起来了合适
4: 谈的名字鬼呢李密托当届党习近平令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中
3: 这书堂给用给冲击加拉森预备母亲那位地堂的人偏女人的观念那位那对拉斯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公里
5: 三年拉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站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三年拉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站可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
6: 新的女刚偏中严拉女刚女兵上阵国的同居了也懂得偏中的念头不借托为偏借用不绝中国新的女的偏中严拉女的
7: 爸了不过给的青椒马铃薯了
8: 啊不过没得十个月
7: 青椒马铃薯啊
8: 这边没得十个月
9: 看着年龄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的卡巴东大三万 AI 卡巴东大体外我做的事
10: 八卦四处狼巴汤三个开巴索给八个月的那只月子预防八个脏水坑了偏当我从高了偏子日本面板吹得当偏去能吵八个月轮中当冷水吞吧八个三个开巴索给八个月的那只了预防八个脏水坑的日本面板吹得当偏去能吵预防八个脏水坑的我们就给直接汤七里面的八个月的那只坑了大空气预防八个脏水坑的给用给母鸡撑不起一面既然了八个月的那种鱼子你从高了偏的陆地能吵了里面七九的娘们样能吵这里给辣椒汤学生给学习过年拍完各自学
3: 预防八个脏水坑给这当即兴结果被拒言八个月里给那段考了从高图片的习近娘们能吃国古党国书国内玫瑰
10: 二十三年二十中间尽管去娘家跑了可把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几个十几三年十几中间生出去扎的几了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按鼓鼓出
11: 我啥不得我呢现在面这个病也不多你就这样不行养过呀就这点呢也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花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10: 何不给我汤那就停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免去预防那当那位苏州康了批答，我们就给这些嘞，人民实践的，伢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前给孙娜来追问，得当是几年？那我那苏东阿当四处浪吧，那我五只扎巴说给，那我得不免责。那当那位苏州康了批答，我们就给这些的，起来给老在托呢，人民实践的，伢们领导出了，预防那当那位苏州康给，那我我不当，那我张世杰呢，给了，得留给那我是几年？预防那当那位苏州康呢，给用给母鸡才不适宜。他的卡巴给子积累给学区托呢给给那的那位那对了打更经验
3: 预防那的那位数据看给这趟基层结果被运营那的那位那对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龄当中国古党国书国内玫瑰
10: 二十三年二十中间尽管去两间破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几个十几三年十几中间生出去扎的几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按鼓鼓出
11: 中国这个大事呢，刚把困不得个，
12: 咱们待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这样投入待不起死人了。
13: 那票年赢了，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十几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啊。
2: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에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第二呢 极度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月 南方聚集 街上列多 车度点 第二呢 두릅사비에 변종 사르바이 변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두릅기에 닝아상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제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등을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구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외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불유 초두 성종의 숭는 겜니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성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성 띵링타 탄성 사띵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댄비에 지조 링루기의 변종 사바 둔지 메드 호타 제규이

당자단이 콘즈 차서 딘사 교회 지도 대비 김씨씨 콘즈 디가르 기씨 디가르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에 세소이 코알 파르미도 콜시비 창단기 서시 체미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잠 남양미 교발 롱우 치동기 秋季赤度 코웨 균타 체미도 信心器。

0: 中州所在堂中州林国崔德行人有这块土中军一不是他这名南部的错爱街当讲人民行中州南部的九十行月经行经堂冲街的圈额了错爱开你中州南部托你张西几个月堂行经你十吨级探滚片四句吨的中州着局堂落堂出中军去吧点上下去别哇天际局别我不陪去去在牛的动啊再来宁波出土前的 杨家的陪酒七八节节的年长级团中的国中的团盟级制度点比清晰送去提制作级团家的交流不是广东新青广州重级的越秀区级重密王彦级切入局个稍微美国的对吧他参与过继续陪酒马东所团中忙过了军队清不清源年长级苦留你的心压得住个那样几不多几松不是
1: 我觉得车库在那边就是他制作车用的中州车用的部件的制度点比中国组装企业规定能源我觉得工作路了中国碳子酸糖碳酿酒的车具制定起的碳运动糖包装运动我将开辟车路动我说了团结了规定当年制度点比中国组装车具了偏这团部切开了每趟人中看不许多年内给中国路给停入经济来人少了总有了别的其心有些
2: 杨桃白四段列起到我顶座塔老大七百六九六四笔去重庆渝中塔广东梅州一江西就送了规定当年孟州给三这些年六九六四准这提列个偏这问了给我切一笔重庆重给渝中区给国一六四太阳切的当于列起把西顶图得西七八这座前年孟州给三家多塔缺过年一笔 渝中区塔九龙坡区所给参孙那边湖山龙洞堤新津一文所给金边我且提个几句让国拍组归这前面我应该你我亏穷给西军军舰面把七十七百卡能年落面多提个六十几三家签一边级别珍珠主续给国库签不约 年端天明年渝中区给你吃的珍珠塔基地恰过所参不塔中兄制作前的九龙坡区塔天球前年再西塔日本空气签约湖山南给农委团部小尼个几句让国设计规制塔几句让国给冷铁三年二月给几句让国冷铁列东所给切得节的满足给追续了得的准有些重庆给崇明草门去 他家几句让国设计学长出个错落不扎住的天安观察年几句让国对秋的月子我年得不得不多去送不是六九六四比去重庆渝中给出人不言给估计崩卡给西部崔西特别年端卡端给端去端去举止切有些重庆重给渝中区委曾祖部部长宣布要会议 按照六九六四过了党中央去党委规制卡团结年不切的杨桃被四段列起党委纪念重庆前面停车间给绝用特朗普三百翠狗规定当地满足给连续切别不断给年端他去切别迷茫满足给济南推动七八趟六九六四准备规矩也不投入前去我一套年电给你了宋子学的宋永年特别切有接送不是 广东新津梅州重庆给江西决送了西极多个地当年满足给村民三顿协助干年三的列柱库林特别入当托卡罗维拉给吉林塘三年七班托丹拉给去年三年三多多团大主顾给用些崔德来二宁宫协助各公司的三九多差多年我爱七巧白满足给乔二主教建林前用些广东梅州一出名也还硬气 出库去年托丹拉给所有用的广播修改的名度可能得不得不多接送不是去年谈这位协助他忙最协助所给客户的名年广东梅州总体出人不言给国际本卡给年端国家下再写签一不是广东新津梅州村委曾祖部拟人列端部部长宣布曹志辉也
1: 按照杨桃白四段列起到我店做摊，拉达七九过的，几个书记习近平给感谢开进六江摊拉达前的满座摊起来给深圳的明年，得都西皮七八摊，六江六岁准备了催干铁托不前年，俺就爱国也不足够演戏送不进。第六村让给让我们女总出的贵族中给贵州六十当托，冷露三对摊，我们加起来一个手机贴，木头手机呗。 国营南北边境的配置投入进不当，配给给孙秀杰。年龙第六组别，当时让我们牛总出的去温州里林桂坡，干部追究了，得到中局书记，局局吃的热汤，正把团聚签约。听闻，起来一
0: 차민이 십시를 초진 지수 표어라 십시를 팀 망보 체고 소기 내된 타주 톱네 제도 낭진 체비 원소 카 가고네 주교 뜻대로 칭이듯이 낭소랑 문유종 최대 그 만조리 링귀기 냠레 비리 조종기 조랑 쉔바 지능 공기 장문유종 최대 그 조본에 송 만조리 치조 유종기 시기체로 칭이지 숨으시 낭소 잠마세 총돈 부유 정시 사주 령문 봐라 디르도 당번에 시비 봐라 개용기 장문유종 최대 그의 죄배 칭의 동보르탄 치동 낭진기 진보로 뒤총벌에 갸자 숨주연 바로탄 개용기 돌제리 카소소로 갸자 니스접균 차시탄 갸자 니스증이 차송 바로 토르치니 로규기 신도사르바되요 디로비징탕 상하이 장문유종 최대 그의 정시사르바 칠동기 가자세도 용자제바탄자 총결 용라 결대당요 明年 봐라 개용소 장문유종초대 그 구이에 海南 장문유종초가탕 城西其中기 가격세도 땡비탕 락다르 체비낭 세종탕 겐주 깨놈소 켜궁 니스타기 추유 대당 투유송 장문유종초대 그 가기에 깨문락세소 켜궁낭 고무갸치리기니 최대체교로 구디당 유시 총등부 장문유종초대 그이기에 시랑 쉔바 마청방기에 검덕지마라 총등부 장외뉴종초대 구입하기에 장외기에 특주인인대당 리저르민이 럼루남비 고이 최당안리 망원 추십체토 유법당두인이 퇴내고지용 직두이 사두치인이 남부미정외 고이 토사 두유교로 겹교로 제규인시송부지
2: 사구배 수준부니에 시도치원시나 니도니슝안류 진드니바 카탕부 판단록진 레고니경 최대 슈련점추 치계멍위키레 갸도추주리주라 敲签토비부지 지유 치계 멍웨 키레기 침루 시샤 랑게도 냠지 차게 시잔 디네타 지듀 셰브쇼 체진 셰브쇼서 파당 록진 레오 니 초기 유지 明啊, 치계 키레기 록진 키레라 마츠동웨 켜본티 록진 레오 지이 가자 난기 파당 록진 레오 주 난 켜비비 랑게기 제주 바 셰브슈타 튼제 앙레 마와 코든 체기 유 给三个家经常个家念之参与建筑公司今年选拔保成人体自孙个家聚集铁大经验之集团女局三百六岁的集团为了所给客工所聚集月期送不及第六村托让给给个家起来给十四三对七百天刚至三百九年怎么给第二个家团在日出出名六周所 客户给自尊阿家居家让这突子加起加四不谈列地给主子立有铁中间温室退不特别中国阿家所列团作业操作赵明格也中国阿家团在三百团结突破天年团外托中国阿家起来给主子人心结国国苦格腾进前年春节国国抗力干我谈阿家团在云雀南北年阿国南北秋九七八年穷西银西送不入 俺家团里人女间谈兄弟间娘们间介所巧有年秋九前边俺家团在俺国南边秋九特别明俺人给给俺家里这给起来送怎么领去人女所准秋在脱血车所催不谈陪着这边人女所着送去所助谈你这边人女所着你给心前有间
0: 刚才李任趁机间给村金突击加起给这个主事不谈子孙所准女为共牛皮给七年团练扩展团扩展给你系军界没办七十七月不及他的老子空笔谈七十东西忙得清吧提醒规矩来能加起的清不接堂对你让给给地孙八点天阳吹得坑里所来团结堂金忙这句冲来厕所共牛的剧情预备团练空笔牛不主位团这么三百来月 第六村，这句人别第松八点吹过的去，女工都在堂，绝对为立下的定呢，这句别搞不清楚。俺最怕在南区，吹过的全部听着堂，明着我了，吹过的听堂呢，我不吃得起，其中的没别，别叫他下的，人一起，村民去给他，得不得把把的接球员，天天去给我们对抗他，来对抗兄弟，提醒。 老师冲着解锁特别搞不清楚，这张推送八点几来句头汤，情侣模提醒，全国的八个台北，给南给第松八点吹过的给规矩教育二位加起清源，每句提供说第松八点六节体，酸奶汤、肉奶、年片有钱，下句有钱汤，白句能够有不汤，开句提供说茶几有钱汤，多少钱有钱说水军所在给。 中民都被南宫给住住他的贴个把地切出去。

0: 他呀,他啊,其实。
1: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
2: 미주 삼비오 한리팡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강
3: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크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초 양고 투블라 Sukpur kyunchi sukche lepo xie nguen tobe ma che, ngodong yang garbo xie nguen to. Chil chudu, loge patru nigo chi kui dangpa nang tang.
4: Tiri nganzu loge patru, lamdi, ane len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 la liya, kuenju ne, ane nyongzo, ngone de kandere dosi, daga zho.
5: Ti, shabsha ji, ode chik tsu dosh dago na liya, dube.
6: Gyawo shushtu wala.
5: Nase.
6: Yangwo shushtu.
5: Chano, lenba de tibu dube.
7: ཁྱི
8: དུ ཁྱི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3: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8: 균디엔총고르소치드균양
9: 提为他们为了切除糖铁堆国土的一部电影院打击起的听爱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部糖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这么一个群众逻辑爬住行政女刚平均也让女刚平均发展国土中就是也懂的平均的样子平均也让不均中国行政女刚平均也让女刚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机制级别机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前在明年给年团委员现托不了肯穷给我抓米西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西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素借雨
8: 铁西吉拉米热不热七八汤米塞不米通哇米就团吧米干不说给那团月子毕竟避免汤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囊裂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汤人民娘们囊小别过年皮巴格苏修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华国从中给您张陆地卡巴烈火给胡记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咕咕咕对于暗你出
10: 合不及给我汤,那就团吧,那干不说给,那空得不免济。月方,那当那位苏区康的陪他,我们就给这些人,人民习近平的,娘们领导了,过年了,我经过的了,年在给孙娜来追问,别当是青年。
0: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신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1: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당 지심 제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두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호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7: 미창문니 랑소수 대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내 人意기 대당라 긴송치구삼 Namgungi Tsoe Chu, Sangin

0: 오는 게랑 지고 장쌤 나라 탄도 밑에 삼대위배 디제 말봐 디제 인생이 마시 강인스는 상큼은 내시에는 개체쇼가 깨부팅 마시 은이기 풀상을 시도한다 푸 근데 채우지 장하다 가가치에는 불안님도 소화 근데 스키오래 풀로 밥매는 푸 소화 근데 스키오래
1: 불안 마시 Rampu Bamma Ji.

0: 아저 중년 타파로 장경아 잠시치기 나 중이기 미치나라 가슈치세 포모디 장이 니소텐초 나다 카마체로치 용도
1: 장게 아차게 랑 잠시치기 메싱도에 니에디 드레스 타제야디 나라 금제유 잔이 중이 잔탄의 진주마기 멈치리 나라닝 네벌의 케바시라 유다 니에 랑 깡부틴도 미도
0: 나 시민도 다 초치 주체 봐 가리오세
1: 나 듬메
0: 나 듬비유 나 시민도 투수게 탐제 자주 치그리 라니 뭐 저원의 인생 맛이 让他家年三的算账，我让送给钱的女不远，我已记起的，用途。
1: 你大姐查，所以给我当土马人。
0: 阿春。

朝鲜政策，阿吉拉姆伊那破案，杰克这边我们人民学校的民雄男区被调查的是偷卖车子的，他控制车边下注的点起不轻松哎，他铁头呢，阿吉我们人民学校的民谣军人不成个事。다 신장기 고슈부당 군중소 신도어진 나서기 지심 도와당 조선교회 협조 등등이나 군주민장 지시되지 다 前的项目了新疆유고시 장용총기 초부청중 수첩등 제외 협조 시난다

0: 咱们先给说，杨家姐送俺了，学不得嘞。先打，演员里啊，绝没给钱，苦又给钱，你不看这么多。我特地没退呢，去学装里家里的学。但你先看没那一面，那俺就咱们先给从下去学装去，形容给装子他，军给过就下着，你当个新贵他，他那些钱呢，肯定退了零索，忙不起我这视频。
1: 当然，这里先的电视台为接，也沿路找人不是个俺可把讲的。我这阿家，区区连连来找，蛮亲切。阿家那个很多啥些遥控的，看起来就热心很多。特地引进一只土路，外加内部去看一下，小阿是的。但，这只像那戏剧前下夸的前面呢。满街有人。
2: 哟，这满街有人。
1: 满街有人。对，你过路的肯定是在金泽我这里阿家。今天阿家你。
0: 嗯嗯。
1: 等个日子当，满都区区装的。
0: 谁不拿了？嗯嗯。
1: 现在嘞。
0: 有有。
1: 大家抓，阿家。
0: 有有。
1: 当时。
0: 但
1: 这里叔叔
0: 俺也
1: 提着多，
0: 刘总前就念着多。现在，
1: 你可能得肯定在我今天这里。
0: 有有，叔叔，我这过得把钥匙给先。
1: 叔叔，
0: 他
1: 去修理一下，还在请不得？我这路他路松松着嘞。
0: 老松。
1: 哦。
0: 俺的店的去修理也够，用个月的月。
1: 啊。
0: 相当的，
1: 阿家太辛苦的，你妈俺都一个店子没得，我的。
0: 但区修是对咱们，那是明天肯定是妥不来。
1: 区修是对咱们，等俺做一张拿了来修呗。那，这点的话，俺做区修修修是对咱们，可，辛辛苦苦的做那边的，弄个这个事的话，嘛噻，俺做一路上不单，还再出去，俺区修个出不出事，叫的，听说送这些个啥子啦，修是的话，俺车上区修是恁这样，大家跟这样老早的这都阿家，俺听俺做三步做啥的阿家，大大的拿了来，我呢。
0: 可能就是基本有个钱，嗯嗯，啊你三步可能配件修什么钱玩嘞？嗯嗯，
1: 现在有对咱们第一讲的了，咱这配件请对咱们，俺就有个大人来住，对吧？咱这速度最好嘞。啊，那咱
0: 先
1: 这里，
0: 你看六月七打车了，对吧？
1: 这里啊。
0: 阿木，今天有人有在读？
3: 对，俺们爹爹爹爹在公司，现在在开始，俺们就蹲的，哎，第二个俺们就给三铺给，这边就这些钱，也没得那些说的，你们来看下嘞。
0: 嗯。
3: 别可能去当个到处打过来修啊嘞。
0: 俺给
3: 那个做呀，嗯，的，做当收入单，肯几天的，我这是哪里用过来呗？俺都是外地了。
0: 连租不起的，连讲不清，甚至地连你出借钱讲不得出也得，讲不得地大，租不定地大，甚至看不得大个人吧，租不定是人家讲甚至地连你都有，哦，金租不起，哦，但这最近老外那些就是的，干这样吧，别的，那村长，哦，甚至地连你出八呀、幺呀、他呀、陈呀、七张，但这是我地方，你村俺住。
3: 到首先对不来接上，人家去，他进来也没别人接说，几个马路大点点，到甚至装修建筑，另外像下，到头上通知家，另外送酒家，这些的。但当地啊，把这当这我们永州下的中，俺们在他们这干这边的人不给，过日子人们吃不惯，我都叫下。当地俺们地
1: 主要不一地吧，
3: 把，但这是陆地建，那陆地学门都不知道，别没罗的没罗接接。
0: 将来他妈说，别人都说说啥吧，的确没得不着吧，就是你干的，我穷吧，就是你干的。
1: 嗯。大爹开始的就吧，光多就压个吃不干就当年了，可以吃不得，直接解冻吧。
0: 啊嘞。嗯。做不得，甚至的可能讲不得解嘛，当然说，都叫吃上吃不干就当的，我吃不错，要不？啊嘞。嗯。俺们做南面这边给啥？
1: 哦，对对对对。
0: 也把三叔拉进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南锣 demche cha chang xin nan yu zhuo ba cha xin le ta di kurim di zhuo dang zhu lu de de ma xin de so xi duo an che zan de li xin ai ge la de de shi xi ge la ge ngan zo ya yang ni nan zu da pe ge su ge rang ge ngan ne zhuo dang che bi men nin ji ge ze wu de xi ji bie neng gu yi men wo zhu xin na ro na xuan yi
1: le se ma zui ni de de dang gu qiu jia ge ne cha xia bu ra chi na 아니 샹진 샹요 어 타네 카리에서나 골롱잔네 태장네 죽슈데 딸로 세치오리 디보돌이야 어 내게 고두고리 가면 이제 날로 차샤브라지네 당고 니지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지게 어 땡기치고리 어 또 들어가서 차셔서 시주에 양다 그래 니지 장외로 와다
0: 니지 장외
1: 어 니지 장외로 와 차다 디나로리아 개발지 디오리 니데 가서는 그게 니지게 록수에 날로라 아니 어 상신 상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롭상 어 파미 너도 친바 아니 롬장 파탄제 뒤주 땡기제디 파 수가 주도상 민거주기 수가 주거리
0: 아 네네
1: 수에 파나게 김상근 재화수거리 하나 김산 재화수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산 피 재화수 선이 아니 지샤베 뒤주기 퉁삼 시수 제제 아니 소통인 거다
0: 아 네네
1: 와 만도 고대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0: 아 네
1: 나무 마고 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 지요래 네세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신의 세제다 다다 고도도도 차 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데 샤베죠
0: 아 네네
1: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대 샤베죠 수자 수바 피베 누보 샤베죠
0: 아 네네세
1: 아니 권리도상 아 고당 스케브제 녀제데 고제 아니 신의 고레 샤베 따고 네세 어 자장 당도 디 쇼가 손남 다제라 그랑게 니마 배우 루규 개변한 제 코요레 어 벽에 니들게 최고에 나올려 너무 마구 수도자 세진다 세번 매배 아니 니수 제법 나오지지 수입을 해서
0: 오늘 뭐 저 역시 나서 다들 차차네 그라게 오늘 남스 만자를 치세 다 나스 되게 임바 차차나 나스 남스 삽주변은 되산바 디 다능 말바다
1: 타네 디버다 상제는 되들 뭐 쉬어 말이야
0: 시자 나 대양은 저 저 나는 연구를 배
1: 상제사데 어 디마르데 넘겨서 그래
0: 넘게
1: 어 넘게 너무 강게 두스케라
0: 말고서
1: 어데 그렇게 하면 된 거래 랑갈 버제 많이 붙여도 다 따따 그래서 내가 쓰지 자가
0: 쳐봐
1: 이 날로 이제 잘한데 여러분 두스 이제 마주 현대게 상징을 되어 말이
0: 레슬레슬로 나 드린 인바사스네 랭아레 템좀 좀 주세요 그랄디 참에 차자
1: 그제제
0: 레슬이라 한 세치치 이체다
1: 나도 저도
0: 그제 서부 하나 저 단데 대야 난수 단인지 고게 친하게 샵주 선나도
1: 나도
0: 챕틴스 나로나 신벤 앵글하게 디나로야 어 코나저 교체 난 거야 근데도 직시
1: 그바 나도
0: 나도 챙게 서야
1: 이제 당한 거 내가 다 여다 나 사람들한테 도도 샵라지나 听我说，拍啊，落水都是干嘛啦？养小孩儿哇？
0: 是是，咱现在项目就是哪样？是伢们多，年纪大，就一边下不下的，几岁难度啊？

0: 초용의 기감 시비에 조경 제조로 흉류 약치 등규기 가져당 자외 신진사 코드나유 然就是 등위기 시진핑기 기감 시비에 공부당 표기 레든과라 지접수 시진핑기 남배 가교 개진당 뒤접사르베 당기 표준 제주락다 등규 등접 체내 然就 정기 당기 팀소진 팅주비토 지접수 시진핑기 표라 등남배 등진 시티 죽뒤 시비에 믹세다 결과 제바당 계감 시비에 조경 제주태 낭된 개전의 지내 구제 야부 체내 계급기 계감 시비에 토사 죽뒤 제바당 계감 시비에 죽뒤 제주태 개용기 둔제도 립도 바치고 롱예나 然就是 등위기 계감 시비에 조경 제주태 유진 대괴당 비다 공백기 지용 최샤네 차르괴 체대 계감 구유 송경 소진 소바당 산내 정신기 팀수 만부식 등외배 지소 현도 계감 구유 송경 제배 도시 앙르베 숙지를 심바당 계감 구유 송경기 견지 등외 된디 제바 계감 구유 주종 제배 추세 응세 대표 토로 심바 계감 된자 송제 앙르베 사된도 친디 벼에게 남카 앙르베 모바당 추모 앙르베 당와 미마 망소기 레가당 소외 쿠유 나르베 약도 침범하세 기감 쿠유기 기낭 나르베 되도 침바당 벽에 기감 쿠유 송교 제주티 미리 카기 미망기 튜문 도시당 정규 자주도 교류 유지 송바시 왕준정기 벽에 계급기 기감 된자 송제 개진시 임바당 개용기 기감 시비 조준 제주로 개제 탑주기 내법 송유 정용기 임가 참바 카기 중량기 기감 쿠유 송교 다시 내된 주제 제주티 맹가당 列亲, Twinsam Shigirin, Kazi Chipsi Langana Zivatan, Xi Jinpingi, Gigam Shibi Gomba, Lakdar Chiba, Dang Jungyangi, Tapju Guji, Lakdar Chiba, Kuyo Sungyongi, Genji Lakdar, Nendenji Chedi, Rangjongi, Gigam Shibi Zugun Chegur, Pirim Sarba Tungur, Gundi Dongu, Samlunzin, Toro Dangi, Pugirin Dan Chishuni, Gigam Yimbatan, Genji Chishuni, Gigam Yimba, Dingshu Chishuni, Gigam Yimbe, Munzin Sebutuba Chedi, Gigam Kuyo Sungyongi, 칩세견지 냉고르체네 텐용당 박조용동 원장 칩세 치료동와 계감 캡공 송교당 냠즈리시 라다 냉텐체네 계급기 계감 된자 송제 사된도 동구 로덴 주로 매발 계감 응유라 조주당 중주의 폐제기 렘뷰토 교교 균종체네 중주의 폐제기 도시 땡조 제바당 중주의 폐제기 랑자 뺀조당 지소 폐제기 규림 용낭 캡어체바 수균튼의 교주신 버르체네 사다튼의 폐제 숙신 동구 유법당 뒤에 퇴진 뉴스 사람 폐제 수신 동결라 개감기 편제당 변조 편제 지속의 편제지 직주 용주로 군대 동결 미마 대화를 진배 폐제의 삼을 균종 전에 지도인 대배 고려당 개감기 대자태 미마 망초기 지도인 대배 초발을 제도의 체바시 인배 미마기 체구당 등발 밑에 용접 정신당 말라 정신 미마 망초기 초나 렌즈 체외 원세 퇴배 개감 구류 내튼 탁주 야부 체내 미마 망초기 니르신 체로 조배 지둔 댐배 개감 구류당 뷰리기 개감 튼세기 구고 강대 공구 중앙 개감 구류 송종 다시를 렌즈 내튼 주지 제조로 담진 댄디 제바당 원세 퇴배 내튼기 현재 세조로 믹토 레드 니주추 섬시 제바당 럽자 렌네 말라 정신당 콩도 정신기 십시 주지 제바당 주지 냄부 제바 편제 체외 군에 주지 제조로 덤진 내부 체대 자라 냠주기 군에 기감 크루기 뷰제 균대 레주 제조로 군대 당대 제도인 대비 편조 후다 중교 냠녀 초동다 중재 된도 당내 원숨기 시바티 제바기 시바 규바 제바당 주고 체외 제답 상부다 냠녀 상부 된자 도바 체도 지망다 링조기 대군이 바 강례 되네 기감 크루 팀슌소 팀루 팀수익기 지자 로서로 슝니게디 계감 구요라 송교 제주티 지소 용기 정규 자주를 기로 제거 당계 고 체조로 슝니게네 제유 챔버카기 양타베 시드윈 레제 다와 계감 구요 송교 제주로 니지 제베 겐지 야부 코르디 촘제 챔부 조겐라 생뢰 제바다 겐지 야부 미구르 켄기 겐지 제주님 부 제바 직집 냄부 고네 림가 레제베 레드윈 덴디 주바다 미비 등교로 최대의 제거신 주주 레소 동화다 견주 제조 담진 체내 기감 시비 조경 제조로 근디 댄디 동그 시송바시 然就是 등위 기감 시비 조경 구지 소중기 조장 选拔 콩미 총도로 배비바시
1: 양타베 시드윈 레제 다와 딘주 타 라다 치베 롭중 롭수 비추 장경정 피규 행간 타 짐주 만초 구비 슝쿤 교노서 챔베 조겐 존례라 민네 롭중 롭수 총제 티 레게 편제라 교 제이베시
2: 상경정 피규 행간키 정용기 퇴위 를 미네 계급계 차회 규제 타 상경정계 체시 수교 퇴지 여부 체디 李柱给三十天列给通的盘松土拉达前年，我觉得吃过一天就吃的，那么长吃过他，天就吃不吃。山东江啤酒领干去主任选拔，马去去一，那么长开前天就吃不吃。小学也不中年，就能进去贵东南水土库厂的当年，李柱这么谈天就吃的，那么长开前我怎么来个做年？偏女他们几个月去送不吃。山东江政治跟进天去政治多起几个谈，政治多起将地区特区明确了新年，集团登组谈，忙起偏主，三日谈团别去谈，他们今晚就这个去浪前六巷六水土，通的盘松土拉达去不谈，年轻人给托年六巷六水中间我把钱不吃。 将政治跟进天铁道利空等位给七位书记选拔，利空职位给书记，范永强去，孟措给许多张都铁连跟去张都给我前年，政治跟进去本届孟措团委看就三段前一起送不是，上京将孟措规避去去，杨特别三段列接单位直接前年，从年起不谈，林奎北党空批东局秘密，只有四句对不谈，昨天所列给中国们整齐国定的命令。
3: 江永给边角北端空批东局的习俗主义不是，上京将满秋规避局给区长选拔，身份级别过去吧，高银花一，中央给过去吧，上京将等位给过去连追前吧，举着一些月谈，送这些的，随兄谈起来玩，兄妹从头从年，那天忙不歇再举前的举这些月，他盘托，江永给中国满真能唱给，点将给诺兰马子国同学，我就能记上，连我给当有其送不是，老将老是别劝。
2: 上京将熊空军的奥运领干去，去年是丹东区被北侧头的当年，将西区送了西区的工地单位，立柱给那么三不西对不是。上京将熊空军的奥运领干去主任选拔王进去，熊空军那给丹东北侧头的东去，从所专门从根去去来举这些年，去年是丹东区学区的单元，但我西边等就怕丹东区来给去报告同学，警察送些牌越去送不是。
0: 不要给不要说在那，龙青铜松家他怎么给？罗局点不当。敌人记住年度二十三个六，不要给说，给个人别，外面人家休息南站，不要说在给，插针军人吧。电信区长过了，我就说给。给个人别，外面人家休息南站，不要说在给，插针军人吧。电信区长给，罗局这个呢，不要点不当他，觉得其他讲不当。龙松就他怎么人，空给，给个忙不点呢，不要说在讲不嘛子，不要点不当他。 脚底切当，年运所一天，团员落街呢，穿着天马浪头了，开始下岗去，就是做车型，弄出去咱们人，说运气也白，你们不要说在，娘把拉手都不是。记住年度二十三个六，不要给说，电信区长给，你们不要说在，娘把拉手下去，搞我忙不接的，落脚运人点白，你们不要说在，运钱钱把银钱送不是，你们不要说在运钱二百也不偷接，电信区长给，不要说在运钱吧，送就说你，说叫哪话当。 你们不要说在军警堂，杀对下去，空给不要交的钱当任意堂，说在列举那里，说不得证明那时候给，不要说那位，而且在这边各处钱不多把嘛事，你们不要给，查大给拍价交你七十七八十。之前一年，江单位的书记选拔，江民们推着军人委员会的主任严金海爷，他是从这里丢了点钱去说，得些不那么事，宣布了就他刚多，严金海爷，官爹托他们当，都是送给，老是必须先行。 空给巧用的单给去了两段给细节介绍六点七的，都是送给六十丁字边的，新的一个车船给三只赛道，票据难点的，制作人录给制作签到用久了，七角七块八，你说哪话是？平常上班他就片面参与工资了，延庆海业，比如说这个票价东西，看到哪话是？空给片面就是团购给，给港可以送用持续七六档的，六只三对钱呢，差大对不当，从这里就是七块八，你说哪话是？延庆海业。 上半头就零点八米，从年起属于看到那话是，空给创设给天天团的偏见当地创设巧用的特点东改变，年数那话是，眼睛还也，丢了点进去，你过几年都偏面，中央可以送给大些的给，连着前边，那段具体起出了，谁信那话是，空给连着前边，那段具体也不前面，我讲见到丢了边，出在头的当地，是不是出在当，脱当偏面起了东改变，年数那话是，
2: 其实啊你。 江德伟给书记选拔，上京将给主席，上京将随兄党组书记干部辞定去，上京将随兄党组入熊老将的外出军去，老将从头谈，党组给前村的作用哪里？这个书记习近平去松懈开心去光天说，老将拉大顶色去不去？ 对抗坦冲击坦冲击组准备只有陆军去冲击组准备听过了命

0: 남리게 드린 헹게라 삼류테 정수 랑다 용월 최고의 시부디 수기 헹게네 도구로 유비시오 직업 수지 시진핑게 송든 계급 강시타 미리 강시 인용 정리기 삼루 링네라 제제 미치발 삼루 링네 시베 라소티 규르치 계급타 미리티 땜부 총미토 삼류테 정수 랑다 용화타 링네기 등 최 최부 땜베 미리시 인치 시내 땜부 촉토바타 땜부 랑토바 경진러 꾀토바 제체토 삼류테기 정수 랑다니 계급타 미리 정수 랑탈 용외 가와더부시 인신 Tiyan, mi shik tan zhawar, kedi rengi gi rengcu tupe samzui tan dechui mi ci, chunna kengti dar xiengi jie su zhang labu yu. Gigab tan mi li shik la cha cui nang ti da zhi. Kedi samlu te rengcu rang da qi mo tup ci, qiob si tan samlu, rinne, lemlu so gi tie ne rengi gi ke ju tan ka jo xio la la, qi ri chok do gi shu gin yang tip labu yu. 삼류테 정수 랑다 투발 체리단 튠베 직베 슝루기 주치 요구 마그스 링루니 가르세 드미 신상 자와 안주 듄규기 가죠 세듄 체유 중국외 마그스 링루 시만네 송 삼류테 싱규네 정규도 교류 중국 공전 단기 마그스 링루기 시제 자와 직부티 중국 퇴외타 송제타 중화 표준 수규 직내타 송디 체네 미마러 튠디 니티기 중화 미지 롱어 동차 가시기 루규 토기 치 지치 루규 년아 잠디 야 랑버타 추부차브네 도진차베 바르기 총규 러브치 수부타 중국외 딩즈타 법심 치로 쇼진 친유 팅급 점링토 시단 강시타 계급 강시 미리 강시제라 딩츠 딘스나 중국 공전당타 중화미마 지튼 계급 중화미리제라 딩즈 제베 금전 체수디 딘유 삼류테 정수 랑다 용월 체발 로덴 규밍앙 정이기 직내 폐계기 조람토 규구 당기 로게 베터기 리급된베 조람니 당기 미망기 구치디 정수 랑타라디네 취시타 사뚜체베시 임바타 마그스 정로기 중국 류니 중국 공전 등미 정이기 뚜슈라디네 락린 체베시 임바 로규기 라저 강리 톱유베 대다 상물레 덴즈 고도 미토베 네루시 세세 투베디 中国年轻的涅巴尔图中国西泽给破灭国族的中国和人民的联叠国的体系谈得推了点三路塔人民那措片子修金贴局别三路铁人族让大用而且给你天刚哈江请不习习俺族民藏面人类给顶最电动当年当给三度给人民训练他培训给四军人类去年都不修独林切不堂日本唐西军控切的农局给 洛克兰图米奇巴切贵俺做密码用给三六天仍处让大切切俺做给个比你新年怎么能给卡地图干过体外电波足图的中华米利加达乐不起中国普通文学切图那么来给提炼个来自于咱们大家写的银俺做几枚来在那样加切哟
1: 新的女刚培训也让女刚进女兵发展国同学的也懂得比人就能样读
2: 中国新的女的，品种也让女的。也免金边能空地不买不到，国内国有块儿，所以也免你穿短袖，脚步轻皮糖都皮不到。
3: 也可以千万来给预备，也免那次就是洗。三年还是两千两，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
4: 我啥不的。
5: 我呢，现在面这个半夜要多啊，你就这样不行不？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哄我的，话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珍珠汤，年纪性别级别吃过，珍珠汤呢，必须有，从业用的年年才有工作，也从个都片面。
6: 一米培植糖，年年在大军接受呗，年年在有根子，做哪能的？年年在给年轻的，哦，进屋米的瓦糖，养路米的瓦，年岁也不米提拔上来，级别差老大，老不中了兄弟提拔的，在，闽南的来给女才马路找瓦糖，建国最里边拆迁的后边那个破了桌子，年年在有呢，真书糖了皮糖，沿用给木制从大从个一边，甘肃有，在用我说，那个跌入前面从哪头了，哦，进屋提外的，真书糖去，身上给长瓦中年，为了地糖去。
5: Yuju tang, miju, naju, shanglam so, juta mawe, tsongkang du pimli, rimi ngang, peju chen na chola, tandong, baiyang, baiyushan, jingshou tang, chungme, gamju jik nijo. Mijang la, tseshi yube, nguan la limna, nguan la bu yuyin.
2: Yuju tamziki, nye tsongkang du pimli, luchi tang, rimi ngang, lianpa tang, peju nang chong.
3: Sane, hasu chongki, linggo shalam, pago tsongchongki yidam, habangja, lianwa ye guji, chuji nganga, nganyi chu.
4: Linggo tak jengi, hongo di kwenje, chila chimba yina, tenpo je, nangme li simte jie che kumin du. Ningje, ta nye kangba di mezi chi nga nimdo kalye gyobsang. Tari yinna nye, linggo tak jengi honggo ju kwenje, jambu yako chigi yinda. Linggo tak jengi honggo di, ba la da ama la la piwa yinna. Kuna nye senpa kawa yongba maze, kuku nyengwa yobin nengshi, semsu yongba dawa.
6: Hobji gyoba tang, na ju tenpa, na kangba sogi, na kung dibu mezi, yu fang. Nada nawe suchu khan la pita, nguyen tu ki jik che le, rimi shib che da, nyam li nang cho la, kunye la u jingu di la, nyen tse ki sui na le chwe we, di tang shi chi nye. Nawa nesu donwa tang, se chu langba, nawa uchu chakwa so ki, nawa dibu me zi. Nada nawe suchu khan la pita, nguyen tu ki jik che da, chi le ki la zi to ne, rimi shib che da, nyam li nang cho la, yu fa nada nawe suchu khan ki, nawa ngokwa tang, nawa zang si che ne, ki la, di liu ki nawa shi chi nye. Yu fa nada nawe suchu khan ni, ge yong ki mu ji chenpa shi ye. Tanda khawa kibzi chile ki shibzhu thone kiki nada nawe netu la da kyun chingi yi.
0: Yu fang nada nawe sochu kanki ditang jisim chikubi yu yi. Nada nawe netu ka la chonka du pimi shibzhi nyamli nangzi gor gudang gursu gule mi gui.
6: Hase sani hasu chongki jingguan chu nyangzhe lholam kaba angzha lewa ye guji chuji su nga chiji ge. Shizi sani shizu chongki samchu zi chu chati gilam kaba angzha lewa ye guni ge gu nga gu gu chu.
7: Thank you, Kamsa.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next step of the PBA to the TED Liberty. To the TED Ring, the teacher is going to talk about the TED Ring, the TED Ring, the TED Ring, the TED Ring, the TED Ring.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TED Ring, the TED Ring, the TED Ring, the TED Ring, the TED Ring. 宁之堂六月龙尾是在龙尾节了恰巴穷阿姆康穷破局堂天南年三节卡起了恰巴阿姆康中午年七月八破局 能去微距堂小距签都黑色堂六月小距我日期六距堂六距节了南天年恰巴穷阿姆康穷破局三年你们让中年宁之堂六月龙尾是在龙尾节了我日期恰巴穷阿姆康穷破局堂天南年三节卡起了恰巴穷阿姆康中破局我日期小距堂能去签都 黑色前句他六月小句接了真不忙不可能给人们提供三节卡接了前不心三看心心不丢先要对面七句特别给你看毛宁前呢让中呢边巴堂波总当能行轮子堂从那节期三年卡接了色性轮子团边人个中期我堂黄巴图宁前没多堂则有期黄路局期三年卡了色性轮子团边人个提位期位日往里亚只有这么看呢
8: 这些内中我呢，前来提了，熊人跟着。项目图提名给我的卡起，四川南。他是城管区了，主家旁边这么些芝麻不可丢，车站站就几年你这样盘，轮着从了主家旁边这么些南提丢，车站站过年你这些盘。三柱子前面这么些旁边这么些芝麻不可丢，车站站过年你这些盘。看把芝麻不可丢，车站站新年全个盘。 三个芝麻不可丢，车站站新年缺个盘。内东了，恰不心心碰面这么些芝麻不可丢，车站站就几年你赠送盘。穷给了，恰不心心碰面这么些芝麻不可丢，车站站就年你赠一盘。空干了，恰不心心碰面这么些芝麻不可丢，车站站过年你赠送盘。车一了，恰不心心碰丢，车站站就年你赠一盘。 没到了，恰不中碰那东西，恰不心心破丢，车站站就不见你你这边盘。囊中了，恰不心心碰那东西，这忙不可丢，车站站就一年你挣一盘。可入了，这忙不可那东西，恰不穷破丢，车站站给一年你三盘。马看了，恰不穷破丢，车站站出年你续盘。将大这忙不可那东西，恰不穷破丢，车站站我年你这送盘。 三年去了这么不可能人民恰不穷朋友推荐这孙年就出盘你妈这么不可能推荐这安年就对盘所总了南天的人民恰不穷朋友推荐这安年就不盘格儿总了恰不穷朋友人民这么不可能推荐这孙年就是盘给给了恰不心心朋友人民这么不可能推荐这孙年就是盘错清了这么不可能人民南天就推荐这孙年就给盘盘的有个人中可以给南天我的食物营不得了主家朋友人民这么不可能推荐这就今年你这样盘严重用错这么不可能人民南天就推荐这新年就给盘南错恰不穷朋友人民恰不心心朋友推荐这按年就给盘车松错这么不可能人民恰不穷朋友车间这按年你再松盘南家宝儿恰不心心朋友车间这就今年你再进盘全部南面感受情况这么不可能车间这新年你去盘

0: Samye la chab sim sim pham nerim shi zhi mong bu kor gyu chwe zang zha ju nian ni zha sung par. Kang rin bu qie ri chab chung pham nerim shi zhi mong bu kor gyu chwe zang zha xin nian ju chung par. Di nian ti min zong tang chung de ka jie ti nam xiong de si ro na. Mūtū gē nāng chōng gī kā jē kī nāṁ xī mūtū sī rō nā. Chū tū jōng mīn zī kāng kī lō tā shū wū yīn, sān yī nī pēntā shī bē cēn nī shū jī, rē sī bēn bā rē chō tā gā chō xīn, jōng chū sān yī chū chīn yō, chū wā cāng tū tā nāṁ jē yā cē pī, sui chā xīn, xīn lā chū jīn, jī lā mū tī. Nga tuk ta chin khor, chi tuk tip tang chi, chen mo chin sip khor, lo nup tang nup chang gyu la lung chin khor, chang sha tang sha luk kui tu, che lung tang shi kui tu. Smo al hing ge, nam shi ngu da shu chal.
1: Tiri ngan zu lo ye ba dru, lam di, ane len ba, ga je, jili na lo liya, bo la mo la liya, kun ju ne, ane nyong zo, mo ne di kande ri dosi, da ha zhong.
2: Di, shab sha zhu, o di jik tsu dosh da go na liya, di.
3: Ge wo shu shu tuwa la.
2: Na zi.
3: Yang wo shu shu tuwa.
2: 진짜 레바데 피부 두게
3: 딱히 하고 마셔봐라
2: 디 로게 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야 이게
3: 됐어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네네
4: 하고도 공부지 뒤 잡아야 양모시오도
2: 됐어
4: 아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와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나 레바데 기라 티부 두게
4: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라 체가 티스들레 피야 이게 기라
4: 됐어 됐어
5: 너 한국디냐 건달랑 사고
2: 레시텐덴
5: 로게 바도
2: 어디 그랑게 추브다가 람사 티나소 네 그랑이야 내가 뷰비
6: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콩키 콤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콤메 콤부 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람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콤부신신 지도기 가설라 청년 중교로 수와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탕 뒤에 취급 체휴 조당 야부 메발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쇼 치웨 콤부게 뒤 대신 기베 전나 시 용이 추고서 콤부부 뒤탕 청약 예외 그 강바 처 용이 대교 치도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 괴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처 튀친 쪽용어탕 대당앙 차롱용외 민드슈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8: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밀러 지제 지배 지심 지고 비규인 밀러 딱제 제제 明年기 내통외네 신투블라 큰충기외 조미시 비징 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ei kiraan mik ribzhi qibataan,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ngba suagi nan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gi, ming nian zhonglong suri menzai ximchu kaan la piptaan, ngoyo la kabartaan, congkaan nang lepkengi gongchun ngabju, rimi takjetaan, rimi nyamlin nangshokde, guni pibar ga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ge guji, chu ji nganga nga ni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chu.
9: 八卦四处浪八汤，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存预算，八股张西康了片段。我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做。八在林中当，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手机八百日的内存了，预算八股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做。预算八股张西康的温度的直接汤，七厘米内八百日的内存卡了，大空气。预算八股张西康的给用给木质产品是一面。 계란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니에 송가라 비네 루즈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0: 유방 박구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리 미굴
9: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파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0: 지가라 덤네 뜬카라도 괜히 강자 쇼르네 야르키 차르립 참도 왜 서신디 이토 디베타 최십체 초마타 뇽마 사드의 배체제니 정중감 체면 능진시인 내디 미남기 지다 민배 로줄라 댄네 능진티다 유저로 체네 루주 체우베 심세 소기해 dawa gubu sharao we zhen dian dong qiu qiang du chong ye le ru qian zong tu zhe bu du we tu san li pi ru jie zong qi nu jian du ne be xiang qin chong zong di ru we cao ji guo xing zai qiu lang long du ju ba ta ne tie xing sa ra su ju jin ba la qi 因为老些能创作文员听个你给你这我星金创作了你们的列修建前不列用水能真切把它我们对你的列了在路中切别星金创作你们不在家其他都算有谁你些能你们明白退一把它星金创作日色度 我想给你们老马他我听听给着我接了几度我把他看到这位老铁给那把写出片你们心思了都是几年前都不切为你们日日可是数据天的年四九土归春年高兴也偏向三对托给那位经过几年没呢 뇽마라 롱아로바 추주체와타 디진 소롱근비 가도타 사종피주바소 세토기제수 뇽제기니가 체부대 마세 뇽무사와라 살루나초해 제부사주테야 사다지시 갈레체우베 내주팅지체지 뇽마 치다르테비체지 심마르데엠베 조와식 제네 뇽유시 我们去你们行政团找我了除不去都不去就了人物级别心思吸引了没给不去新南投爱嘴切留机学习一下也不是问题突然人被滚起长了人没去谁的心态滚不去的你们呢能没去点啥了就去大家作为企业连锁青年那么三楼都给我得不用多钱呀 뇽메 산에티게 미남기 수조 토토 나르시 네법 케진 시송해 라타티 고란데 미야 야라다 닌지 칼레 게바타 티링이 뇽마 코 차르시 뇽마 레부 강 코르니 사마 힘도 로베 남도 체 코즈타도 레가 티베 마오마 체구기해
1: Halloween나 니도니 섭실로시 니도니 섭실로 샹김 총초 타제 믹세기 제구지 배우도 뇽메로리 뇽메 제구 배우시 샴랑안츠 뇽무조 체베 심세지 속시
0: 뇽마라 제도타 순수 섭시 제체라 딜로 심김 총제 뇽메로리 뇽메 제구 배우 땡게체 제구 제진이 뇽메 믹세기 폐수 심세직 소주듯이 전대토 섬주 마부 대응에 받아 창매 정의 소수 섬주 시혜
1: 제나 승리기 치고대 아이 흉대위 카이스는 아티규 칼라소야 갑시라기 승리 칼라지 소희
0: 수남 한좀니 심김 총조로 자대 내류루가 기루메 이마타 칼라소주로 가오베 수남 한좀기 승리 창마라 什么人用没汤所给谁看了所给你没想大家点给钱也不是生意你去过得了昂别突击 从头吹起，先凭创作了，加对列队入咖的入本，从那民间特动，你们就几个人从没啥了，做个就不是。
2: 李先生。
0: 与其确诊你世界多节气先进创作人的一把头穷队你用马的用个月饼用没开去塞塞听听写个月三年空气用没破肚过月内他电梯切过了修个用谁与其确诊他切过了修个过了给这切擦起苏南阳间母体从最南起卡拉索根苏南阳中的金土做个饮食随军配色所有的开别苏南阳中的那位新世纪朝外也不是短期的空气牛面增度性彻底解决谁陈大仓吗点给切擦的切明不如了你挖的那么给告诉你三年给你们罗列给你们切过的朋友们面对养学习他你送了去小别见到当挖的你为实习的通往的车个先听创作元素你们撒不起下了个错牛们罗列你们切过苦人点边昂高粗心什么日记牛眉汤所谓的推荐人生国际约会虽然不谈总体我来提人给两个题我做一下什么日随便你比如说哈将期他不一把疼写在你个约会汤国呢参学习公墓特别牛眉躲不起了丑娃家心不悦苏南门汉中三门内都破门马拉代表牛眉八卦修行业八卦修结的牛马嘎不提这个多门什么日他娘土最晚呢除了两边心塞西切个游戏天天总都会有把他가질헤브도도바대니고리카시도부유진디다니샤마주기뉴메탕소제기메나타시수남한좀마나대부여바저지체거바참체사르대니메단추참을루디샤마주남조고기유시메나롱네초아뜬거기유샤마주기탕괴디美术村镇采集体各自是今晚你三年体的水军体不就是美术牛背过年美军人不懂铁大的穷呢贪规矩了还将走几位美擦不擦把他蹲贪给卡路不啊嘎不起擦几月苏南盘中体特别大型不啊他张三前年汤汤不用我切割铁姐牛们如果有把汤

0: 개네 차루크 대제수 탕괴교 공내 되는지 수남 한점키 샤마주의기 유매 탕괴와 다 퇴총 정전난기 최고로 님슈치겐 처야 칼라소베 가임시 유매 포도소와라 차샤타 체로카가 돕기기에 이시 최전기 소단 대다르 쇠나 포도기 좋아하신 부차기 여바 세버로 킹기에 테네 유무도 없네 착신냠도 취난 괴기에 매체부터 오게 랑바 초종난 마주기 좋아식 정수수 퇴기에 허리 소주니 조명 째라 땡그니 없이 표주 통변한 로니 출루고 바타 요와타 지바 니바 또바체 이시 최전기 마나 대비 허리 유세바타 랑보 섭섭기 탕타냠토 제이 매체부터 내체 난키 색지 슈르디 믹세키 치심 칸사라 투바타 미남키 롱스 주교로 공리대유 투테라 심세 주슈테야 수남 양소키 마라 대병왕 소시베 간시 톱셈베 뉴마 추창의 남루디 추즈 니장 쯔치 탕키 칸도 카르보네 세보로 차조와타 테네 짬볼루디 쭉쭉 도와타 티지 차실루니 모투 거기 karmanga songchi jemchu shoro be nyungme zamdu xine gwe simshi
1: cha khadu
2: oji simdo khapshtu ga Nibadi Pagduji, Zodi, Nyungmuda, Taksichi, Tine Pagriji, Shibala. Ozi, Shimdokapji Susha. Kaladi, Zod Nyungmuji, Taksidi Shamaji Shiba, Nala Gundupi, Nazi Kaladi Sushi. Mashi Nyungmu Mambu Yenele, Nyungme Kalasoda Mambu Shirayoji. Tiring an zuo di kala di sunbo qi guo xiu shi ji mang an zui kala di sunbo ta bi dan tu mi san jia dun shuo cang mei zuo dui da
0: niu mei sui bi xin zai la cang mei dian a qin bu dong yue kuan zui pa jia ta lie mei bi xin zai la ru xin pui yu ji xin zai ta zhe bi di ji dian bi ni yang xi zong xi yue
2: 我是牛妹卡拉新波芒布西拉索图云那里他是俺最起过的那兄弟卡拉迪森波来要买的推上俺做没对心塞进这世界所以人意给欠缺的人意给生最心塞进养家真都是得给你打第六牛妹罗列你们起过拖着理智穷我他心金虫子没藏没我那些呢他点给起过你心塞给多么咱们明白了
0: Tewe rinne gyunzen ta bere cheba shi kyan shi. Terden shimjim chonzu mingya nyungma ta nyamdu terjintu kyabkyu shi. Taja shimjim chonzu nyungme dibli kyabye donwa ta tuyusung nyungme lenun sule tuyle nyari yu shi. Tumjin nazo gyabye nyungme tuyanzegi shimjim chonzu benjoro pigye donche sedamebe 구슈치 씨 테메베 뉴메 사제 티리냐 xiam kim chong zui ge yong ki si gui ka dan zhe we zhe sam de bu ro qiu ri he de mi xi duo zhi cha da ra ju wa ye ne me luan de ri me chu qiang dou we tu ji qiu ni ti yu su ki gu ju tu che di ne qiang yue wa ta cak xi gan ba qiu se suo su we 참도 왜 투기 교화 메바라 심세기 소다나 교화치마 시기 콘즈 능규진베 심세 투탄종의 피게 조교로 리구 체신치 터도 케주 체나 초아야베 심세시 초피에 참도 총계를 호롱 정리 지위 초기 킹여배 서시대라 피숨 초비 유소지 사대 배세니 대최기 최시시 증총 대비 내대 미남기 투제다 응규라 된디 지당기 배제테라 세기 초와 신식 수혜 디루 롱업중하고라 폐배 나완로산타 사다 우여 신기 초롱 전투 신김 조가시 조회 멜로주자낭 사존이베 지심 치르 대바타 저외 초비 신김 조가 대야 쿠니기 제동기 방보로 교류 없이 나완로산타 우여 신기 셈낭 사제 총총 테라 퇴닝 체복 대입시 신김 조강 테니 소외 대사 잠 민바라 지동 차세 초기 대비 김시 주무시시 마시 와즈 민비 사사니보 펜주 와르키 저와 시리 치비비 웬디 법차비 소외 나니 저외 키니시 nga wan lo san ki di ji qi xu ji tian dan ni ni da ra zhang ge san de ga bu qie bie ka la suo ju de shi se ri ma me chue ni san de ga xue qi zhe ni ne ti ge qiu zhe yi xi kong ge zhe wa chuan de ya xue su qiu de shi ti ling kong ki suo ji ka la ni san de ga xue qi bie qiu zhe xiang ni de shi 사두 배제년의 수협의 호롱 교르세 칸도 세부디마타 원체 근두 강자기 서실로의 퇴수 모제 수협아 꿈부차바타 호롱기 교르세라 믹세기 조아시 여바라 땐 미남기 가슈체베 체라 교류입시 론데 교화탄조네 Zilongki gweba gyuriya Chanjari chweki chua ni Dene yeyongme Taja Horongki gyurze sakon zhene Ngarishin tingrib jenki Simse karte to chua mikse si tenbatan Sane tege meta payuki chanjari chewe Jesam daburo gyuriyubshi Satyo kentenki 유소 차제니 뷰가 타징 좋아 하장기 심부유 대규르세 다 냠도 응해봤나 양세 땡키 예주자시 마세 수덥자 묘자 차범해 차샤 시세토 돕지 대네 규르세 도기 유바타 대제 눈자 죄바타 눈자 쾌지 차실로니 도모 유바라 먹을 테네 규르제타 종념도 로니 쭉쭉 동구지 메차보다 왜 在他擦鞋之前扛下了腿就读苏边干部全部怎么录过的语言天内余怎么会去就是这些之前他擦鞋丑啊吞进月边心多卡不起切个眼

정결 기준에 달게 중화되어 땡의 년집된라 초자 퇴비에 세턴 샤프로 나르웨 따뚜른 신탄 유제른 신체로송 변종 기준에 대화 인비에 사사라 서구카키 남아 표준 초비에 세다 샤프 냠토두 견디지면 인원 변종리제나 소위 철균시에 바 진비 주부인

0: 내내 초벌 사퇴 민남기 사제 주체 개진시도 주류배 표미 담벨이야 장가르짬베 개함 소시 쉐수유 타오나 내내 초벌 사퇴 유주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 토외 정중 쿠유타 장가르체시 니외 퍽제 마모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조디다기 콜라 페랑종종 싱조 체리칸키 조리 네기 리지 켄와 겐다와 텐드블라기 체지 능시 유베 플랭게니 기시 유바쇼 다와 텐드블라니 페랑종종 싱조 체리칸키 네기 첸제 리지 켄와 예시 콩키 게요 세주지 우윤타 중고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키 조리 쉐바 소기 토겐야 시시 콩키 롱오망베링 변종기 유순 통고 추도다 내수 균진 소비 신조기 창례 나와 중재 상부 토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르기 다완야 토비 콩키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신주 낭디 변종기 신례 천재전도 규규르 렉기 첨부 퓨다 뷰신규
1: 남블랭게 공감사 디링게 레세나레야 네 랭게 좀을 모트슈아디 가레스스네 벤종게 네게 중림 벤종게 네게 개주 정신 디금치 슈위 따디야 네 고는 슈위 저다 네디 치 토마다르스디 이시 기기 계급도 소리스 따디 로 치지 고는야 되메실레 다리아게 멍시르 봐 아니 급디드 ngana zu zhungui kika lu garen nang goyo le siso ne hojo le ya ane jie zuur kubi xing le jie jiang chuo le ya tanda ngana zu xiao mi siya jie chun ju di dabya ge du zu chi redong a di indu ngana zu zhungui kika wiyan jik lu gyu yun ri dian ba xing le ge lu gyu ha jang rin bu yu dip chi xing le chi tong da si ki gup chi re di gup du du zang ba ane 점리 유주 셴려야 전에 존이 단데 야지 위베네 롱아도 니갸 점리야 아니 조다 네데 아니 지 릴람 규 총례 규제 응하나즈 중국 계급 조대지르샤 급디디 응하나즈 계급디 제조를 교배 신내는 거 여러 딘데는 두 잠바 응하나즈 초비 사드 아니 산참리야 가르능도 소소네 장초의 제춘주 때문에 小米 때문에 아니 미디금을 반주 접하 지시면서 디야 小米사디 나나 소비사디 산삼리 득부터 급뒤뒤 로규인데 제시 이그리나 급뒤데 지르샤 다 디나네 아니 로 나동자질이야 나나 중국의 기록을 내야 되죠라 디 조차네 아니네 로직동 지치네 다 단디네 야지 위면에 로솜동 쪽게 된게 지금 예매리야 아니 내야 되지 임베게 ane tsobe sato choga tepchir isha. Dati ane lukyu ge jiga jeshi yikchi re zo di danda shingle darba da zhone chumbu da nade penchul chumbe gordi ge gane rachu tubur suna zo di naze dukshib da nishu le dakje naya ge ane jiga chale da cingrik di tohne chumbu chir isha. Bena cha shabhin bina ngana zu chamdolya kharub chuliya ane nashu chiyorba. Dine lhasa chugung nashu la sokba, loga chengu jige nashu la sokba. Da dusu nalaya ane nege, ane judo ge gyurdu mangu che pe yudu zamba, ane dito ne, ane seshe junje. Oo, da dari kese gengwe cenri da. Gyurdu lo dakje naantep di da nashu dakje diamde dane raju gharato so su ne ne de peji lo somdong chukki dunga halam shedong dinte jiga yeme liya an peo lo chodeba da ne de siwe rangshin son sa bionchong go kuryo di da ne ge siwe rangshin di hajan ge chambu chonje tunbu shivu chonje an ne de shiraji ge depsu jaya liya chakin chosha je san ne de 지금 로도 조울 교부질이야 멍시대이샤 내대 코를 응신이야 기도구 누구이 봐 지금 사 현재는 기도유 니네 내대 스웨 응신 소사 아니 변종 레이니 네디 에네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거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임베날레 변종 선의지 네디 샤르토비아지다 네 선의 에네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레 디야 정신다 지기 미스웨샤 마인바코 로도 정이기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에네 변종 레아다 용다제네 아다 로솜도 두기 등게 예매네 네 조르샤 페지디네 아니 싱레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네스 주잠바 지그 삼마슈 베네 공부 메도 종베 갸종을에 담이 갸 갸니기레 메바 추 토슈디 차샤비 임베네 아니 갸종을 미 시동 등정업 주베네 만나서 시즈 종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승예대 차대 동아 내디 종수디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뎁세 퀴디 어딘데 차대여도 제사 변종을야 내디 인베네 아니 신스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아니 내디 지 사제 간로이나 기토한데 차대여 제사 데르게스 아니 변종을 내디 로도 조인보다 아니 신뢰의 멍시지 차대여
2: 西里的月亮地面出罗志的宁库地面修罗全众西里全众的年龄阶段切行沙头沙泡的南西的全年团团别沙头有人的以美色的努力是银巴马赛错别沙头民南的沙头作物一样有余 사투 네디라 영이 미세기 캐주 강시 유바타 저블린 두리기 심중 캡고나 딜라토나 강라는 게 유담시나 무튜네 간줄레제 기세나로
1: 벤종 네스 주잠바 저블린리아 다 도나리데 차요 그래서선 네랑 뎁스디 벤종 차사 도문에 갸체부 말이들레 네디 벤종 사제 가사 이네 덕부유바 ane kuryu mikse jen so sa penchung nel donan yore. Che sa ane jekton gubkya sumchu sopke lor ya da zambulin ge jun xin ge, za zi xin ge dak jen na nye keb jen de pye ne. Ane kam kuy sa jidwa ne, ane ne mikse jen de nye yore. Yibn da kato da de su ne dume reng xin yore ba. Yang kuy depsu da kuy jidan xinbel jen su ne, yang dingsang dipsu jebe ne da zhabu yu ding yu. Mikse jendri nyi ne, a dine song jige benchung go ne suwa, benchung go yu sun si tu zamba, a na dona shubu je de. Dari kesi zambu ni liya benchung go yu sun si tu zamba, yu sun de ya liya, a na dak jen nan du yu, dak jen nan nye. Jig di na ne shi je, sabu nye ya ge, tepsi dan ya ge che che, a na dona shira liya tepsi re. Che san benchung go yu sun di zambu ni ge ne ge shimchung na lo liya, a na ge che we. 엔 하장게 겐가치베 정신치요 제동 국게 넘주 언니네 제제 엔에 만나서 케브제 망부 엔에 두럽체요 다 넘주 언니 넘주 나자 주주제자 뒤주 된자 계주 계장 세제 달로 숨주 학습진들 배주 단에 엔에 변종 내드 뒤제 엔에 냐사나네 딜 차례 개침부지 럽침부지 딘나네 엔에 제동 국게 계주 계장이야 엔에 변종 내 엔에 Somdung ngabji zichi, ane gigo bangchun na liya, daa duisha yore, daa tokguye je, angzha daa je, daa ngana zhun tupdang la ki zhe je. Oda ne di zhungkung diri xa angzha di yin, xie je, jiga sa ngari ne je, me chamdu budu ne di ruru su je, duisha yore gigo na, benchung gu yu su su zamba chame donan li diya, cha, dinde chiri. Di yin du zamba, ane benchung gu yu su ngi kye ju di yinba yin, ane rig mangbu. Yiwa mangbo, yaan jiga penchung gu yusun jiga dingsang ki kechu yueba la yusun ki gido yaan diyo re, chi dumen rengxin ki yusun yaan yueba. Chesan penchung gu yusun di dindre seche jiga hajaan ki genga chepo sosan jiga dung gubkya, kechu gyata, nye dung lo dindre qablu ya ngana zu giga wu kepa che mangbo da yin pechir ne di junggung zoch resha. 내디 야나 벤준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딘데 시부다 딘데 토나 요레 임비네다 디 지르케 차네 용자스 제스네 내드 지게 이샤기네 용보다 내드 변종을 다르네 변종디 사토브델 내들린 양자로 로숨도 나로리아 양직거바 직제바 직사부 된바 딘데스 제제 용자도 지요다 치 토메 내가 중국 민날에 야 변종다 소비사도 디 아니 내가 직거제 또 지리샤스 직규야디야 넘시 부교다 저어요 미지게 내단다 저어요 되시 제제 경가침 딘데질 쓰기요 다디 내가 개주디 딘데스 체비요 다 대다 최네 아니 변종은 내스 두잠바 안조 고바요 쓰기요 캐주 가려래. 디 가려서 믹스에게 캐주 디 변종 내디 대단한 체코하지래. 니 공 수비 주 내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대단 호지래스. 디 나네야 변종 내디 대외견 믹스에 제지래샤. 변의 차샤네 나저 뒤네 로카시고나 다세야 주뉴. 변의 내 직부디 변종은 내디 갸나를 때문에 가르치기도 되게 딘데 제베 규림나 가르쳐서는 내야 땡기 밀류를 코베 규제 여부디 땡기 제 디인베 맞에 변종은 내디 사토버던 교 내들레 대외견 규제 되게 표성 속고 이봐 학도도 아니 지게 미 지게 부교다 저와유 대봐 차다 저와유 대봐 딘데 그 규제 되서 하장게 아니 표성 속고 이봐 딘데 제제샤 디 용자 인베 맞에

0: 칼이 이제 나스뉴야. 밥에 요거 로용고.
1: 용아.
0: 뭐야, 다 쉬어인다.
1: 빨라 돼, 아.
2: 바이바이, 칼이 이제 부시라도.
1: 바이바이. 어. 겹쳐. 요, 그저 쉐브레. 그저 쉐브레.
2: 계신 말이 야청 말이. 다 탄다 가라니 좀 쉐드.
1: 좀 쉐선 거 발려 브레.
2: 하고 무슨.
3: 저 그 야구 된대지도. 문에 메뉴시. 아, 나라네. 아지에메.
0: 인다.
3: 상대다. 겨울은 망부 뒤바티. 다들 가라니 쓰여 마시베.
0: 장사 대블레 흑그리. 인다.
3: 인다.
4: 그 저다 뽑심 좀 비게 감 증부르다.

0: 미디야 개체세 짐보다 자기 님아 능시 알아동 삼보도 응어지신 님에 배아
1: 말이 녀랑셰오 칼라디야 녀당 투스 마샤 미즈란 칼라당 버다
0: 마에 쓰레
1: 디녀 단도 셴더 되면도 도스네 장게 싱그리
0: 격수 마슈다
1: 됐어 장도다
0: 요 장가 제가 용봐 장가 쇼로베
1: 니에콘 피슈메 콩게 장게동 송기
0: 다시도 계란이 카트윈지 유주신 부여시 제말에
1: 유주 가르샹부레 기니 간이 말베
2: 다지 거유엔 나 고차고 니리 마시다 장타 내진지 차사두고 염래 제바 가로시 나 이큰 징무두에
0: 내 장리 이지 제자지 nga tap gyob din re cha su ra song ba chi re ra long wi chu na ta ge zhi ge yo shi yi ne nga zhe ma da nge qiu ze ge nyam yu be cha jin go la cong le ge zhen dang wo bi chi ge yu di ma xin ne gen de ba xie ma xie nga ran ni chen de yo ma xie a zha zha nga ran li chi yu ra ge ngui ge jie piu de ma xie yi ne nga go ya zam zhe di ran lo ma xin ge zhe chu re a an ngo ne ne su ha la me xie zu ding ma xie
2: cong bu yi ba shuo xie
3: 卡德里亚，想起我这两个亲爷时，上街呢，从不是年底，动作还不歇的。哼，怎么事？怎么事？怎么事咯？俺用不着急给承了，俺供不出意。阿西，你这没事，高原，阿西，阿西，你这没事，你特别云南的，你这大米，阿西，乐达，想起上街新马西，你先把牛打起，特别云南的，你先把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起，牛打
2: 你全部的让给俺虎哥什么这还是你呢
3: 切上去我说三个旁边说女月上谢点不止旁边你也给早晚以前马上啊
0: 不让俺听俺上的这
3: 听俺上的你的条位谢
1: 这就成了丁这一呢其他给这有门的大起对其他给拿过我当的我这么来了
2: 唐氏我你听我说三姨了你们俩说不赢一年高原就这两个几年大我从不赢就这个你们就过了国货去从两个人心里面的有样没多恩你弄懒惰了高原那么着又下皮我你落个切皮
3: 阿雷带你过生死其他的头里呢我高原解冻松亚的其他的共享的是松亚的亚的家人家了恰若能自愈顶着这边了
2: 我怎么最讨厌愈
3: 前的特别不是妈的顶着你的其他的顶着学过了吧我当过也可乐的
2: 听为红福那么着的给你一个特别不起来恰不是旁边听见穷别每次去那么着没给不起阿勇人不送卡谁他我呢每次借毒死可不借点年一别人卷单语年轻比年好古语我来你娘们钱呢点点下下主不脱谁我带娘们钱对预备
0: 人头都把你说什么行不得
2: 他们说你没有那么谁让给钱能够洗个是呗
0: 相亲我才要用你让这么多没啥马事让给许多
1: 我谈的卡开心没不计让与接着错我要是接通的生病我如不起了
0: 让你继续

0: 마다야 하도
1: 섭적 화유
0: 섭적 하지
1: 청 마시 교수가 쬐다
0: 장게 할수 없으면 야 하고 무수
1: 윙 주기 강기 제구비리 라샤 장게 마시 마이나
0: 샤뇨도 게 제라라는 년도 없어야 가교 나 체제 하지가
1: 문에 잠입해
0: 샤뇨시 장디에 용야디 장 체도 인해자 寻找 체도 인해자 간다 내줄하나 소소균 가르미에 체역시 내주창은 탁주도 비부딘제 요마다 퍼시다 日子过足不踏实，俺们这么去。

0: 그래도 니 레고 주드 레게 도와.
1: 장르 디 크네 자주.
0: 티부치다.
1: 장게 배에 빈주.
0: 같이 해버렸어. 장쌤 나는 나 독자 드려 통도 거야.
1: 통기 장쌤 쓰야 할까 봐 여쭤봐.
0: 그렇지. 다디.
1: 가재.
0: 됐다.
1: 장바지도.
0: 네 바리 나르지. 예몽가 간데 됐다.
1: 아래 장가 디바르 기억도. 저슈 세제 쳇담베.
0: 저슈 제메. 네 티비.
1: 장가 칩세.
0: 오네.
1: 나야 이 친구도.
0: 영아, 연료에 쇼벨에 어디서 집에 몰 때지? 상에 가야 쇼 크리스를 미봐. 그래야 우리 스탠지 미배.
1: 지금이 갈사가.
0: 도시. 랑 학상 전 체도. 이 랑리야 체수.
1: 랑게 나 하나 쏘스에. 영아. 쟤는 우통 사가 주죠.
0: 야수, 양아 저 우통을 조선 퇴입시켰어.

0: 장리 야스이
1: 가래 야주스
0: 사브 채로 채바 야주
1: 하 아니 니가 아니다 니네 채우 왜 부러봐 마세 당당 안 하니 총 태러 냠레크 좀 왔다
0: 장게 채 참무 소신기 중로다 농로 채 야우 수샤 충도네 채 소야 가비 위배
1: 수 충도네 클라스 와가 보시 충도네 클라스에 매장 수수 클라마 수비나 도발리 주바 소야 마르치비나 좋아야 다가는 시심 주시 나 충도 빨라게 두딩고 하시 네 암라 관계 빨라 준주 제부터가 람살로 같이 없이 드네 네 암라게 나 몰라 사기해줘 몰라 속에 오면서 나 갈아 소야다 심다시 드네 로숨 지라 네 암라게 양견이 지나서
0: 콘콘서드게
1: 콘콘서드게 세 콘저드 개성미도 이네 버겁지 나다 로냠이 배부된소 마시라 미기 도도냐 초부된소 옛다르시 고란츠의 파모님도 응외소 족스 등체 갈때 단단등시 님도 클라세 너무네 시라 미기 야메는 고조 밤에 고조 잼자가 치시 무대이 버급진 용소 등체시오 망년 섬시 토기 전대다. 네 암라고 지딘디가 길게 내려들라. 코란레 수수 소화다. 디기 줄린 자에게 원체 없이. 네 암라 자야디. 광고 소외 쪽이 차세지리무도. 미지 쪽이 유세 마시. 네 대나. 경외 담고 채우디. 나가 약수들이 승비.
2: 徐州你也得呢可可切的米吉帕给这瓦杰不脏不行让了卷大大落到不让给杨他妹妹坐起了东渡前女的同多人给地中这年不起吞个月不信心度略东行妹妹的落到不行接着你阿姆拉班藏的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
0: 进了苍龙村子，让了修金开天么穷哎。
1: 没想到人谢谢么送，一年俺修金是开天么久。
0: 可是呢？
1: 去了努贝竹心城，竹心这栋小马儿街。

0: 용아, 쟤네 둘이 꼬시에요. 이네 전다지 장시에고성비. 당고원다 에리샤게 직접 세봐 리슈스 피우샤.
1: 가지 리슈.
0: 에리샤게 신조 공가구이 좀 남자디 지게도 시시하고 시슈피우샤
1: 가시?
0: 디길 가르치에메 니에 고소해맞소
1: 니에 니에 디 남에 듄 도스 랍슝 아 랑게 니가 민도고 랑게 니에 신고 여시지 바 나 하비에트 고호다 함지 바
0: 니에쥬 디딜 갸사 없이 위안 랑게 짜마짜마 체니 용두게 조 댐보 체제 남자디 딜랑아 베토비너 어디 미장고치 당시
1: 참바
0: 실 차법비 나가강 주디 급수로 용아

0: 저 지금 뭐 언니 쌤 저도
1: 나 좋아하시 자유
0: 저랑 같이 유 캔소 배면서 니네 차와 통해 잘라 뉴야 가라
1: 잘라 뉴야 디 범위 정시지 잘라 뉴신 기부시 왔다 디 나라 콜리 용기 잘라 창문 여지 얘래 로지 매균 퍼도와 쇠다야 신용한 삼주
0: 뭐라 클라스도 뭐라
2: 밥도스네 소위 되게 도서겹시
0: 어
1: 로용배
2: 어 기니니어서 왜 그제도
3: 함질라게 낭담이 도사 존재 마치
2: 젠더비야 네스 가르윤에 나다 좋아하시야
1: 好汉
2: 다시 읽는다 好汉 최대유
0: 아저씨 뭐 내가 말할 거 같지 않으래

0: 이 통장 아무 캐시다.
1: 요. 장게 캐시다.
0: 아, 알레. 요.
2: 시. 부디이나 가바현 링미도 다가서보 태샤크슈노 창모딘 제시. 게오마시. 오나테다. 사한디 고데오네 비사십지 체드와
3: 지 장모 수수수여버다 아니 핑지에 다메 두규 용구세메 녀라르 시에오 녀포르 게센디규 파메라고 싱마리 수수직부짐 이네야 캡산사야 조샤녀디제 마르다
2: 호즈라 다체는 오네 렌주도 녀포모 포딘젤 가부여시 파마라고 마시 양무지고 삼데 녀디제
3: 메베 아
2: 어 맞으래 주도가
3: 어 제제제 지신 지 조여지라
0: 하자라 천안일 가르고 와 있는 가수나
3: 어요 왜 현파 어디 어 호남 디리 레스게
0: 어 다시 아 저와 잡으시도 니마 가셔야 실례 뭐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데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지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수세난가?
1: 내요 고드괴
0: 고야민도 터지나
1: 어찌 랑가 동시를 뛰는 지세면 조성부도 와 엄지라게 그두 자기 용구리 송구도
0: 하코마쇼 샤쇼 제사츠시
1: 나시에는 랑가 산디 나 도시가마 용야 하리이너
0: 나 산디매
1: 산다메세 라 로카즈인 바 춘주 제멘 두고
0: 로섬주 하츠
1: 로섬주 이네 장스게 메베
0: 예부괴 로출레 조이
1: 알레 로하 생겨이 부시 라 가르 너도 아
0: 레어치드메균포츠레어치드메균포츠에코바메균포츠거제스메균포브시아수수습서마체브레야메네미동부시아오란카발레가주구유웨 팀파 카르치소 카르체브리스 아자라키라즈스노멘조영이수인바파니웨 총고녜인베
1: nga dinje jabu dwe a
2: amla nyamla ji ci amla kina de khna ga pheba
1: te te nga ran thu ga yo ne thu ju mi du che za nga de thu da ga yo bi yi
2: ta kina ga nga si su ta dam du a te
1: te ci jang ge le me chang bu si ra ji du a ni zhe sta de wo xia
2: ne yu ne le pe ju na go qing zhu ba
1: mo ran le ge ne me ge po sa jang ge che yu ge ma ba
2: ta xia mi su ge ge ju na da di min ga ji song chung su ge da 아마라
1: 클리다 클리다
2: 진짜 봐 그나가 피해 봐 나체나제 차례 가려

0: 我们的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人都是
1: 정보 가셔 주었다. 되다. 라는 거로 매자니 라는 거로 어저 제비 돈을 대야 할도 아.
0: 나 거로 유.
1: 거로 유. 수레. 거로 유네 아마셔야 하래. 아, 닝지 루여래. 가르치니지.
0: 그런 게 신유 허시.
1: 돈유 요지.
0: 라고.
1: 그네 돈 없이.
0: 아, 티커사. 다들 그러나 다 계시냐니.
1: 가시 봐. 네 네가 네 대비 아직 견고디.
0: 라, 아직 견고해. 말해 암라. 그런 공도 좀 진짜 리고 그러니 그런 아직 是吧?
1: 마지 뭐라 아직 견고 저도고. 너 숨슬하세 리도와 도도 너 줄리베 부죠 장게
0: 신규.
1: 신에 도도 가버세지. 두다 장사긴다 마리가 준당 차긴다지 보면 여기서 근데 세세지 로가 셉 세고야 요래
0: 말이야 말아 기랑 가면 숨게 숨게 꾸루 샹주게 다티샤 꾸루 마샴체 세븐렘 난다 니에 기랑 쉬오 기랑가 나 두제드레 나고야 요마시 나 두두유 숨구도와 다 토무스고 기랑 꾸루 드레 샤오마시 초에 초에라 가가 조조 요행기 차례드레 나고시 배차샤나 당시 샤르교나 야오하수 요마시
1: 스트레스 스트레스 계지 요 먹어다 샹창 부슈다 문에 뭐란다 가로 집에 그림 늦신소 장원에 아직 다진 예배 지 뜨다 범주주다 가로 집에 망다 주제 저 지워 승부도 거야
0: 아무라 지나게 대게 비임시
1: 나 교육교 다니 하고 수 된대 아직 안 거디 네 불루지 셉시 제 맞지 네 보고 로춘주를 돌치 같이 깊다 주엽시
0: 네 견아 잡고 쉬오 ngone moral ka pye
1: ra
0: mase kiran ka pye mili ya ngos chinde me ba che de gyu
1: ho si be si do
0: de so ma che ni dile hang sa ko psyu moral ga tab do ma che le mu chu
1: ho si ni de na ra be de che sha na ngone hang sa so sha nyu si sha le mi yu ka ri yu ne ga chu do me Epsari xie zemri sinti woshi. Zha wor xie sam xio ma to. Kisi mi ha kobi ni ka zui xing ma xie. Nga pu rama to me. Dida, rangka loga xin kyo xin yong bi ni. Xiam zhi xiong ma zhi be.
0: Loga xe wa karo xie. Tingu ma yi be suwa da ka chi ya ka loga yu zang xie. Tingu qina ya ta gharwa. Nye den di ba miu xitar sing bi.
1: Ho si, ba mu ra yung a. Chiga a. O, ran xu da. O, mo rangka le zhin ne me gyun po xa. 你让他找我有了呗让个前面吧也前面让个前面你有个就是卡清年吧我打铁卡找我明天我连不有生病用啊给四年岁的找我云呢着送当街蓝山套最起看给我们刚那个让个下来的给读书给不行看你们都落去好急可总啊姑娘让女婿让个读书没给我们呢你也给不求

0: ngui ma gu ma re de nie bu gu ngui ke che nie chung kyun ke se ma re nie sam de just up ngui tu to dam ge zhi zhi de na ke ben ka su chu ne ha han le sa long tie zi su se yu nie ping jie pi xu deng ma re tan de bian zhou niam ju ta su qi wo ma re ke si ji di bu di yao jie ni tu yi ne jin zhu nian wen de xie ne zhou lam qi re
1: 啥下三亚有对俺小不懂就不是吧让给边角的俺娘就去当过跟我一起不去你也用不杀通的让了点点穷鬼婆不是哼可以意思让对俺切车上切不是速度俺切车下死让他把俺叔子姐姐穿好多啊你对我写不上笔
0: 上个月我写的多你还对不对说到了那个个的事多少年不注意呢说到了娘娘的地大地大主要有吗谁不需要还是去吧求求来斯托斯去吧没闲得让了咖啡下午上去前的那是得歇有是吧
1: 왜 그래도 쉬다 자기가 늙어 못 늙어
0: 니랑 가도 쉬어 니에 비칠라 디나기 금우 상문에 장게 직담내 저리라 상문윤의 저리 이내 직파삼 샤베 쉬고 람사송 그렇다 니에스모에
1: 니에스 빠르시게 구이 심부터 지요
0: 我已经不知道把声音了。嗯。啊，卡里斯，我已经不知道把声音是。这马上给新的。
1: 马西，
0: 你也同多让咖啡师去学，晓不晓啊？咖啡师哥。
1: 马西，让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워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여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0: 아잖아. 그런 캐세 피송. 가르송야 유네. 태가 쏜다.
1: 장탄도 깁 십지 인생 못 거야. 대부분에 잘라티소. 네 부장을 빼내셔야 지도 뉴욕스 봐. 你让铺住吧你也不把肯定啥拿去不过俺们恰是偏军三十七的让给你铺绿不及的你也让铺了那个心嘛是落对不起 对的让给岁岁不过努不自己略通明懂啊
0: 岁岁不过这不买卖俺们素要些一年年不白天要擦下你也看了看你个没多你也让长过些球你也是我的陪让马达们生病
1: 既然给送不你还可是要我多咱们去偷年是多你也谈得些不大钱不藏么俺们几个 불을 삼는 담보 간이 샴르니 기라니기 책임 고치오 다리야 니 장은 내단 삼다제 시그유다 장게 야우제 년제 금제 두가 돼 아
0: 손다
1: 니 신세로 장게 주게 니 롤게 없지 봐 니부 굽스 탐배 롤게 없지 키니 팔로 로게 게제 도와 让罗西不就里头，你也不罗松就锤子些；让罗我不就里头，你也不罗西不就锤子些。罗我不就里边，拼命记得，罗西不就里边给不起，错可真是给我些。让你，都是得对你空到看不许多，罗得个是列差不些是吧？个对对，让个三不那么大钱呢，你也不也不啥有些，有啥个钱能给这些个？ 各队队员让给东岸顶这水土马大我呀没事提点用解让给联系给不是三球一年给我们球一年年开始写个月面让给还混着过时让给看有调他结束
0: 陶建南，可里皮我。

0: 원아 보모
1: 쓰다 같이 와제
0: 아 생마사 생마사 계속 쳐야지 뒤뒤 가 토스 가주제
1: 토스 쳐야지
0: 알레 아 토치 아씨 보모 라에 토스 쳐야 중에 이베
2: 왜 고모소 기나 디나 찰레나 녀 이베
0: 나 지금 이베
2: 예
0: 마디 나 뒤뒤 가 중에 이
2: 고모소 가제 수면에 야대는 용마시
0: 오 마시 나 뒤뒤 칸기 오 위위 안세니에 처음래도 고비 쓰고요
2: 드레스나 기나 알레 마메다 드네 샤바비제 코마 소아피슈
0: 아지 알레 도스구다 도스구다 어디 보모
1: 아지 랑마 쳐다
0: 드다 라이 뒤뒤 칸에 봐 어 다체는 랑게 위위 알레 후자자 스니에지게 세기 러 아 용도게
1: 수
0: 후자자
2: 지스 아잘라 지스
0: 아지 마비다. 이제 이제
2: 잘라 담아놔. 내기나 마비다.
0: 마비다. 마비다.
2: 마비다.
0: 고자절다. 아지 커수거든 마티다.
3: 계속 더 기업 디디야 된다 소고구이나. 총탁 10년 안에 초고실러 봐.
1: 어야.
3: 저 왜왜 가져서
1: 쉬어 몰라지게 세기. 민도 아 고 고자절 쓰기.
3: 야마 요야 가지나. 디송에 담아서

0: 아자 진짜 형라 나는 아무 스타일리스
1: 왜 그 상매 통증아 지만에 섭치라 차스 겹이 근무다 시고다 고난 지대다 러중에 간 우망 지윤에 상상래야 하제 아무 시자 사부 진짜 시산 체프다 리웨이
2: 아
1: 장암나 시나 진짜 요르베
0: 니에디에는 잡으시드
2: 진짜 맞다 你还没来，要是来哟！你还没来耶，那么随便呢？我们是兄弟，岂不是兄弟？先给预备。
0: 朱迪，那钱的让给下子。喂，卡里有啥子意思？今天小白不过喝了下下有嘛事？
2: 喂，你还没来，我呢要是来哟的，伊嘛钱那么少的啊？
1: 那底下咱们是要嘛子？叫是来去。
3: 喂，
4: 谈得起老师应该不多，还接不接？
3: 啊，给明都，没清查死。
4: 今晚的你最近在哪我当说？对地官送你的感谢礼物嘛的？
3: 先说。
4: 咱不可给兄弟求为呢，上个老不打他个事。
3: 你这求嘛事？老对不起。杨秀。
0: 杨秋，我那三妹来的是，几个婆来，俺们还不差三张图。
3: 谈到大东的卡巴来接，听大丁啊，他去起事的。
0: 大东的让了许多起事还是呢？我那前能寻找听大的，专门才不能许多起事。
3: 听大的微微按了几针呢？如果读通嘛是。
0: 大钱呢？大东给阿家寻找了送给不起活这边。
3: 之前的银几钱？
0: 亚面的眼皮零点最低，阿家寻找了六十钱啊。
3: 要是差着等你丢丢的。
0: 阿家来的大巴，俺做公司新计划用过这生意。
3: 卡地解决人。我呀，去到小马镇，让给俺决定等住是给不起的，多少钱从错的。
0: 用啊，能当么个？

0: 구쇼원라 알리샤 기랑기
1: 알리샤 니 보모지 레보니다 케메 니 보보체 고스이 로니 슈접시네 다르스 되딥 간기 수치비지 게제 슈디 모라게 아마디바 수수준 알디브지
0: 기랑의 숨는 시이나 모라오네 뽑기 곳에 실리샤 쟤는 예근주 쉬어야지 기랑 보면다 니 입에 남자대 저와 여름에
1: 남자 야오시라도 니 속과 강교 퇴교지 수저고 되죠 남자대 야오시라 여자 니 좋아라 남자대 니르제 미유신다면은 승비 배차샤나 니 보모
0: 你 心思, 你请起来给我催提一下, 他们都起来的阿里上周围的你他的心思也把塞俺那个肯着几了天不一呢你也没想到个周围的电解俺还没有住不起嘛的老爸的陪面的嘛的他都他的起来给男朝的要求的送送啊切算顾不起你点点密码过有人 기랑의 말이비네 니에 탑시 당시에 미신다 세는 정지 이내 기랑의 경구이된데 안래 망포우지
2: 슈고
1: 알레고다 고쇼샹다 기랑의 부구이 바바지리 바베 부고장베 제동 니에 십지 슈고의 요마시 니에 알리샤나 디기 톰나 승비 모랄리아 디기 제투 니에지 투야가 좋아유
0: 爸爸几个，苏苏不住了，热瓦顶这起，将鬼爱人。俺想起，听个旁边小妞，你这一年这恰恰一年这，第二天两个人，马赛，亲兄俺家两头边，今年七头没多，加上家人给家人婆婆偷摘的这能对，年三十头边。一年，姑说问了，你家人可知学区？ 기랑소변진다진외네타보도베들람롱충제파미큰쇼뉴메베라니엘어나다기랑포메저와드모슈네응니가로인바차샤나디린기랑가난다디마마란다타링스치소니이바코알레네증르베라기랑레공부시베케세기랑포메응원에안셈부쇼나디린기랑가난다디무랑게시베지라무랑하르슨브레라 마세 니에섬유레데지라기랑게미게미유체도소배베길강고는게제사나티외데데외미도

0: 王军正去上用全单位一看西北组用国车组中的总队托习近平去监看西北广播录像谈拉达丁斯前年中央监看可有松用大西区这里听要不住贵别你素那位官儿上用给参不开去杨桃北西天里接到我组委谈拉达西北录像录像丁斯必行一别官儿结合人别为民人类需向南昌必所在去策进军情吧丁进去宅给必所为了在军情也不切取许久言情海义他是从给对论的前去所得西南为国儿刚才定期上用中西雄当局日雄陆雄的为促进去陆雄从的他当局给其从的作用南为国儿上用给库用你们吃炸结果日谈日不必为国儿我村老年给给西给菜给出西别给用给文教从的他我村本西日物大不西吧电话所谓他前路老年期古厝结果拉萨的筹备国儿
1: 什么听见公开啥
2: 公开啥
1: 比卡尔票盖送我吃了米听见你听的贫穷生育你们这是吧各自修
2: 提醒你贫的西别菜你说的今天主别菜啊日子八上谁想不啦南屯西不能死了呢
1: 你去上用全单位给书记王军正去上用全单位给看西北组用国车组中给村的组用哪位去况且习近平去给看西北广播录像谈拉达丁斯前年给看可有松用给七岁跟车电头动画谈中央给看可有松用但西区这里听要不住的让用给看西北组用了工地当年给客给给看西北托斯组队胡大旗归别你送哪位去
3: 从地图记录年度你是三个罗堂我就是团长级、中央级、基层级别作用来团主主级，连续三把马赛，团长级别来团了新组长，关键哪回事？上面直接是习近平级，配给基层级别作用了参团通信能力，全国组团天马哪话当，初步杀掉基层了松江也不七八天的中华民族初年党偏见动作，累计七十票还是赢的，二把多基层松江安塘部就他将起就提，退了三百。当给培训在就拿九个些卡塞对妈妈说，啥对健康可有了，松江也不缺的，怎么的样子？一些也秋少脱脚了，松江也不缺不当，特聚当，天阳给脱在呢，培育给健康松江当，组军给团员开钱当，明显连接了，现在顶在那边，俺说秋阳的健康设备组军解决了，兄弟家去，团聚给卡脚当，作为新政策扩大能源，然就是等于给习近平给健康设备广播当，培育给来团过了。直接是习近平给南北各国开前党，推入三百党的培训在就拉达团结顶级前列，然后将给党的推民操心听准备妥。直接是习近平给培了对南北团结习题，组队习别的明显的就是七八党，给他们识别作用起就提南团开前了几年，规则也不前列，给个给给他们识别脱杀组队七八党，给他们识别组队起就提给用给团结都立都把切割，罗安呐。然就是等于给健康识别作用解决题，舆论代表党表达空白给即用出现的七个月的健康可以松江操心做不当，三年人心给清水满不是断月白，制作圈多健康可以松江级别都是二百熟悉的心不当，健康可以松江给跟着团结点的钱吧，健康可以浙江级别出现我些代表投入钱吧，健康点在松江二百三点多钱的培育给南卡二百五百当。全部俺们谈话，明白忙做给两个谈，作为苦友，俺们也都亲不嘛些。健康苦友给技能，俺们都亲不谈。培养给健康苦友送教解决题，每日卡给明白给，全部都写谈。人规差距的距离越接送不是。王军正给培养给给给健康点在送解开心是应不谈。给用给健康识别作用解决开解特殊给内部送予。中用给人家参不卡给。中央的健康科学松江大学廿点具体解决题，明个堂列请团长席的人，开始七十两间了做活动。习近平给健康识别广播拉达了七八，党中央给特区规则拉达了七八，科学松江给跟着拉达了廿点解决的，让中央给健康识别作用解决了，批准三百团结了，官电动购三六年前脱了党内，培育人党七十年健康明白党，跟着七十年健康明白。定数七十年，健康明白，完成三不多把钱的健康可以送用给七十年的南国的钱呢。天永堂、白兆永堂、安江七十七路东话，健康提供送用堂，两岁利息拉到两点钱呢。结合给健康定在松江三点的东阁， 로덴 규로 메바르 개감 응용을 조규당 정주의 폐제기 램비토 교교 균종 전에 정주의 폐제기 도시 땡조 제바당 정주의 폐제기 랑자 벤조르당 지소 폐제기 규림 요난 케바 제바 수균 튼례 교주신 버르 전에 사다 튼례 폐제 수신 동그 유법당 뒤에 튼제 뉴슈 사람 폐제 수신 동그라 개감기 편제당 벤조르 편제 지소기 편제지 직주 용주로 군대 동그 메마 대화르 진베 폐제기 삼로 균종 전에 제돈대배 코리오당 개감기 대자티 미마망초기 제돈대배 초와르 제대 체바시 인배 미마기 체고당 듄바르 미디 용접정신당 말라정신 미마망초기 초나련자 체외 문세 퇴배 개감구류 내튼 탁주 야부 체내 미마망초기 니르신 체로 조배 제돈대배 개감구류당 뷰리기 개감 튼세기 그리고 강례 공급 중앙 개감구류 송종 다시를 련주 내튼 주지 체조로 담진 댄디 체바당 문세 퇴배 내년기 현재 세줄 미토 레드윈 니주츠 섬시 제바당 럽자 련내 말라 정신당 콩도 정신기 십시 주지 제바당 주지 냄부 제바 편제 체외 군에 주지 제주로 덤진 냄부 제디 자라 냠주기 군에 기감 크루기 뷰제 군디 레주 제주로 군디 당디 제돈 대비 편조 후다 준거 냠묘 초동다 중재 된도 당내 원숨기 시바티 제바기 시바 규바 제바당 주고 체외 제답 상부당 냠녀 상부 댄자 도바 체도 지망타 링조기 대군리바 강례 되네 개감 고요 팀슌소 팀루 팀수이기 지자 로서로 슝니 개디 개감 고요라 송교 세주티 지소 용기 랭귀 자주를 기로 체그 땅게 고 체조로 슝니 개네 제유 챔바카기 양타베 시드윈 레제 다와 개감 고요 송교 세주로 니지 제베 겐지 야부 코르디 촘제 챔부 조겐라 생뢰 제바다 겐지 야부 미구르 겐기 겐지 제주 냠부 제바 직집 냠부 고네 림가 레제베

0: 남린게 드린 행게라 삼류테 정수 장다 용월 최고 시부디 수기 행게네 도구를 입시오 직급 수지 시진핑게 송든 계급 강시타 미리 강시 인용 정리기 삼루 링네라 제제 미치발 삼루 링네 시베 라소티 규르치 계급타 미리티 땜불 총미토 삼류테 정수 장다 용화타 링네기 등 최 첨부 땜베 미리시 인치 시내 땜불 촉투바탕 땜불 랑투바 경진러 규투바제체도 삼류테기 정수 장다니 계급타 미리 정수 장탈 용외 가와더부시 인신 Tia, Mishi Tan Jawar, Kedi, Rengigi, Reng Su Tube, Samzu Tan, Dutsu Mitsi, Chuna Kung Tidar, Shengi Jesu, Jang Labu Yu, Gigab Tan, Miri Shila, Chatunang, Tidashi, Kedi, Samlute, Reng Su Rangda, Chimotupsi, Chelsita, Samlo, Jingne, Lamlu Sogi Tene, Rengigi, Keju Tan, Kacho, Sholala, Chiri Choktogi, Shuking Yang, Tip Labu Yu. 삼류태 정수 랑다 투발 체리단 튐베 직베 슝루기 주치 요구 마그스 링루니 가르세 드미 신항 자와 안주 듄규기 카죠 세듄 체유 중국의 마그스 링루 시번에 송 삼류태 신규네 정규도 교류 중국 공제 단기 마그스 링루기 시제 자와 직부티 중국 퇴외 타 송제 타 중화 표준 수규 직내 타 송지 체내 미만러 튠지 니티기 중화 미지 롱어 동차 가시기 루규 토기 치 지치 루규 년아 잠디 야 랑버타 추부 차브네 도브진 차브에 바르기 총규 러브치 수브타 중국외 딩즈타 법심 치르 쇼진 칭유 딩급 점링토 시당 강시타 계급 강시 미리 강시 제러 딩츠 댄스나 중국 공전당타 중화 미마 지튼 계급 중화 미리 제러 딩즈 제베 금전 체슈디 댄유 삼류태 정수 장다 용월 체발 로덴 규민앙 정리기 직내 폐계기 조람토 교구 당기 로계 베터기 리급된배 조람니 당기 미망기 구치디 정수 장타라 디네 취시타 사뚜 체바시 임바타 마그스 정로기 중국 류니 중국 공전 등미 정리기 돕슈라 디네 락린 체바시 임바 로규기 라저 강리 투비베 대다 상물레 덴즈 고도 미투베 네루시 세세 투베디 중국 내전의 네발토 중국 시제 개법내 고족디 중국과 정리내 련대급부터시 단대 뒤럽들 삼로타 직내 나서 편주 슈킨팁유배 삼류태 정수 장다용월 최근이 갱강 하장신부시시 아주미상매 직내기 딩수 띠도 당내 당기 사뚜기 직외 슝로타 표정기 수규 직내 최내 도시오 도린치부타 직부당세 균형체디 논주기 삼류 록람토 미치버 체괴 안주 미마 용기 삼류태 정수 장다 체체 안주 계급 디니 신의 점링기 카르디토 강부 티외 덴보 족토디 중화 미리 갸다 러부시 중국 폭등 문교 체토 남리게 디링글에 제시담 다가시기 안주 지멜에 제나 양갸 제요
1: 리가르니 워자르 체외 강종 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曾经默默人体的第二里极度点别杀到银点唐格拉格月南方聚集街上列多车渡点第二里土日杀别云中杀到银云中杀别别给米里卡给米莫那么团体他亚尊银别土日给年啊葬有了 中华 미리 직전 소비 도시 최대인 토 동규 주닝 조치신 미리 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개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개류 변정 사비 벽이 퇴무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 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외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健康 기멍시 등부주바타 사드 健康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健康 시에비 토가 서준 체주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汤藏多边塔特性沙丁体及其瑞阳真约铁就有你汤藏丁令塔 탄잠사딘탄잠타게지기누가체질단리예그기타딘타다르문주기라린베드윈쿠조드호다체유베베튜르사바드양규르무사바라슈그기미리카기미멍기모두교용리튜르사비방기표정지주라린터진단리둔지타조주제베지륜지도界点别节奏零六撇偏重萨巴吞气别斗呼大才对应

0: 아, 지. 범은 샤오장게 빨리 야부지 깨우두가. 되다, 시그다 민수쇼샤.
1: 승부 대주, 승부 세매 대주. 지도 레매부디 자신하는 외용두, 내 승부 섭사수수. 민주 티그리 말로약 제도, 내 대수 대배 오동디. 경외 청부 대대.
2: 嗯，我这是啊。啊，
0: 干了。哦，退退一呢，我现在用的密码机给我送给你。这个人，
2: 小哥，让退退全部的干了的密码机的用码是，光罗片子的公民所有人。
3: 现在他不用的，基本码是呗。
2: 小哥临走送咱，咱娘媳妇的幸运呗。
3: 来是来是，你休息下班过，既然吃了喝了去干吧了。
0: 那么今早上洗了都，别让他们休息的。
2: 공터로 친상 간주문지 숨기.

0: 신도. 제자 랑섬주디 여호시라도 민나다 직제 멍위 마다비나. 녜레고라 리슈비쇼.
1: 문제 가라게 옆에 나바 터체나.
0: 小车, 라에 심내 희우마리. 젠더 제베 민마키 쟁 레세 여호니 투비나. 탁삼주리게 레세디 다녀 마하조도 하브리.
1: 나레 니슈 유그딩게 이.
0: 슈케블라. 나수라라 이시유.
2: 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那是个 신랑저기외면
3: 아샤랑게과로도치기입어내신기해我那些人，我没跟这个有别。人家他那个妹妹，现在呢，养在这里。
2: 刘小姐不管嘛事。莲花姐退不走的，你让人家去来也没得。
3: 嗯，你莲花姐退完之后还可以。
2: 嘛事，人家得干死这啊。
3: 铁下，你了解些代币？嗯，从小我懂。这一张，克拉给个钱，看他来个月白就藏钱币，一年又不是去啥都没穷。人大这些都得积累生命，但是呢，光看学的待遇，一年我给他还没多。人家下边光问我给的，肯定摘不皮，忙去讨他说，钱张。你让他养在车下的，嗯，啊，家长给疼疼啊，光去疼啊，给吓的，等这钱光光都打打下
2: 来。娘，俺姑妈是一边啊。
3: 啊，这个，这个，拉回来的，拉回来的，啊，这个，这个，这个，啊，是。
2: 你打什么电话？什么的？你让来了我姓张爷，你看是你吧？
3: 我明白想吧，刚来的这永久了啊！那的这是老天命的，的这是老命的，也不算东山去不着吧？

0: 저거 야승해.
1: 겸손.
0: 진다라. 양갸지 게러.
1: 야자자.
0: 양갈래 된대 겹지. 쳐두게.
1: 쳐이면 하고 무서. 이네. 마밍마 겹이야 준비는. 샘흘흘. 기부시도.
0: 장통디 알아주 텐지 니지리고나. 문촌 집에 급디게 텐지. 디디라지 요마지라 지고 남은 수입체 카케지 요마지. 마옹바 르와시다 쥐야 디에민두. 이내 아라 능시. 랑가지 담찬네. 녜베디 균큐치기. 디디 리고 나가 레가 참아. 녜허도 체치가 주기. 녜통소야 담은 신치야. 빠체워야. 텐도 조경베 락러치야서 참치기.

0: 아래 냠냠 녀대도 자라르 냠지치기
1: 자 녀라 소소 가세 범부터 잡치다
0: 요 자랑기 산테르시오
1: 아 다시입니다 치부차자 마이모라님도 칼라사로유
0: 저랑 오늘 기울으시야 좀 뒤에서 제 클라스 아주 녀도 네 뭐랑 님도 저스 레비니 돈 레휴스기 아 들으셔라게 아주
1: 레고다 장르 봄디 카방자 요마스베
0: 카도
1: 국다 차라 게지 튼 다그르바
0: 뭐지 게지 튼 다그르바 네 삶아 호야 같이 그래 자 라니 람드싱이 하시자 야죠. 저거 녀저랑 하나 다죠.
1: 다유쇼. 들려 녀저랑 당고.
0: 아, 지. 나 겨브르 주여대. 토고치 당 토도가. 좋아요.

0: 자, 라담산 시야지. 아자기디 트위터.
1: 제스텔이 쉬운다. 양조와 출신부지.
0: 야쇼. 자라 쉬기블라. 자라 갑자기 범디 가결하쇼.
1: 게임이야 카르도.
2: 게민드. 단등에 무도 챘디 게비.
1: 가봐지 봐.
2: 럽쇼기 치부지르. 럽부챘니 랍자 단거 삼치.
1: 인다. 장게 레산체 봐. 잡다시 게인다.
2: 미산 차올람 좀 염셔.
1: 차올람 좀 염셔.

0: 마지. 마지. 그디스봐. 七老小姐，俺你们开始吃了么？中午上街没多少事情，打算啥多？你错了，最近看你这边。俺家家没事的，上街最近我带出门吧。什么事也不晓得。疫情没多，七老小姐，俺家了新车到是纽约。提前那么些也不是啥多啊。 Sāng fālā lī tīng āyāt sī tā, ngā chīl chāng chā rū yī. Ngā tā tā gā sām chū. Lō rē rē yā tā sī tēng mā khāshē lī gu yu. Tā rā āy sūng mīn tū wē ā.
1: Rāng tē hū.
2: Ngā cī ngā mā sū nā mā khā rī sā bīn nā. Mē, ngā tī lē nā yung mā shī.
1: Kāng tā ngā tā chū mā rī.
2: Kā yī tī yī mē mā lē nā khuā yung shī.
0: 西河，嗯，其实路不多长了，咱俩咋先不这边呢？啥行上不对？
3: 哼，行上过去。喂，上个没了，咱俩是打这是呗？俺带恁贵哥们阿龙啥阿英生不多啊？
0: 没事，没事，到的。
3: 喂，其实今天现在什么节目多啊？俺让个超过压岁嘛的呗？俺妈这呢，阿尼。
0: 아래 가로를 제니 봐. 다제나 나미스 경매. 아. 이내 치료 소진. 3밀 타야르 오네 케브시 다도. 디케 말리가 미샤. 자기 가로기 리젠트 템네소. 네 뷰징기 잉바 더블로 바르스가.
1: 디제 이 미소 야스도리.
0: 야준다 럽들러. 이내 컨트레스 럽이 있나.
1: 녀랑 추스도고.
2: 喂，阿姐陈亮，最近我这些同学找我上去，早起还给金大天我啥？我请俺阿姐让人机给当啥的，你就说啊。俺生意做的算啥？哦，北京做的算啥？有个事？哦，一年天气没，没事呢，看这边来这个些，但给不晓得，俺生意管用没？
4: 听这话，生意管住天气小的人是的，你就说啊。
2: 다테좀마시다쇼아응응
5: 영아 나 용기인
2: 문에 에 내가 된 집 내빈다 또 내년 한 3년 고이죠
5: 영아 바이바이

0: 다 예, 디리.
1: 이게 성신 거 입에?
0: 껍케브리.
1: 아, 자랑 드리 칭아, 신야당가 염자.
0: 예, 껍케브리.
2: 장배 시에단지 된 입에.
1: 뭐 캠도.
2: 제네 용아, 예시 봐요.
1: 어.
3: 와야, 계속 기울지 되시. 아니야 로이.
1: 야, 당근에 주게.
4: 야밍 마차가 좀 입에. 제사小静.
2: 언니, 언니가 머스키 해가지.
4: 와래.
0: 디제 디제 디제.
3: 실례 신조, 대게 먹어. 마루이,
2: 용아. 언니 사실 다시 줘.
1: 그만 쇼지. 콘상 보리였다. 언니 디제 친비는 사망유.
2: 小蓝月色，有比无马的。

0: Kalichi,
1: 딘라, 잔치레기 미마지 미치레. 젠도 톰쇼 나와다 우르마도 미나바데 데니 요르베.
2: 미디아스트 딘제시란 갑주데 데데 톰도 옌팜 나와다 녜샤 요르베. 철도비.
1: 다진이 샤팜니 다 탁수이. 저인슈.
3: 급디 체키규라.
1: 제자체 상계가 쓰네 유주 시험 잡으러 봐
3: 유주 할 시험 잡았어
1: 상계 정의를서 와지 유네 마다 도제 초보 지기 유도체
3: 말이죠 팀원 타고 도도 클라스가 저도 생에 쫄아 힘버 임하야 진짜 수 승부래 말하니 편주 심슈 제제 시험이 뭐 타모데 문이가 가버쳐서 범치를 수 승부래
1: 장뢰동생 거지 자세 제게베 파디 모랑교 가수 제미 신규베 모랑 글레젠 마스지딘 제브라 센트샤디 삼조 제브리 메시아나 타리 글레젠나 슈제 게자샤 고고 비오지 이네 모랑 체이 삼마 상게 주브지
3: 파르티 제치게 모랑 체시루 브리세 니 하챵소 니니가 찬스 깁규리 아라님도도 막 하려래 라스바 항상 도르스도 중래 하나 레어싱에 대해서 오늘 주도 자세초
1: 자세날 농교 자원이 기금도에
3: 카린스 농교 기억래 농기기야 파샤 두도 홀석이 녀모라님도 저회가 자마를 신경도 합리지의 맞은 세가 용지 그리 녀가 세밀어 오인샤야 깊다 쉐브리
1: 따라 무디 우수게 된 녀임베
3: 저 딩해라 허리 나 미토다 유자 가르쳐 마치 나 해도 마시 라치도 마시다 你准备拉车队当然你出不去都马上听我阿拉东阿车上也许是你你下吧这句哦
2: 내줄 하베지르 까미 영상 만나야 가리나
4: 라슈도 하도아 띵아 수공세 두다리 뭐지야
2: 부셔장라 세카샤 소는 용르베
4: 나니 수고 마요아
2: 부셔장라 까미 카샤 소마 가리어레
4: 파주다 마리 정이 라야네도 내 작심인 지리 소소 내주 다라라도 더동 하자르시 가요제 머리 라안 작생 소중 마르베아 부지 탐 아라도 무슨 무두가 무슨 무두가세
3: 최심소아
2: 장하자 연바
4: 예시다 너무 소아 슈다시 부르도
3: 아차 어이 시가지 아 켜다 등 타지 시가지
5: 야

0: 쟤는 아예 죽음에 침바 차시야 내 편을 개통 말이야.
1: 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0: 용 용아, 쟤는 빠르지 기업도. 수유 가봐네 빠르게.
1: 네네. 네네.
0: 장이
1: 네네 기다. 양치스.
0: 야,
1: 네네다.
0: 인다
1: 인다.
0: 야,
1: 김기라.
0: 인다. 야, 남주 양심 댄스가.

0: 되게 믿어. 되게 믿어. 더 되게 믿었어. 요쇼. 저라 너무 맛있다. 대표시도 대표시도 야. 마신에 잘라서 아침 개마리. 냐냐님에 락셔리오비. 대구이면 스마리.
1: 던던운지 캐링마르바. 대구이면 가래야.
0: 냐들으시야 좌라시도이.
1: 랑양아 로그든 저스위에.
0: 젠트리 생지 조금 미마지다. 정말 다 정면도.
1: 딩에 싱거이. 아고야, 팀들이야. 네 라노 팀만구시비. 나를 준다대지. 인지 계획하고요.
0: 네 싱거 윤금지마도 생지 조합니 단토리. 네 드려자 조라 조스터로 신삼.
1: 전구만 고그르베. 밤은 이게 랑 같이 잡지. 랑게 두고 자자지.
0: 네 두고니 계자매.
1: 가자고 용. 영아. 영아. 라로 주시. 당당한 바스뉴제 보유 로 주시. 아야 지금에.
0: 같이 저저 상에 나 삼시 마셔야 그래. 네 이제 제가 삼 좋아라 시도이. 나에 가서 내 생기 주스 네 통화 되고 민도.
1: 마주. 마주시. 마주.
0: 저저 라롱 마시다시.
1: 마주.
0: 저 니군에 놉시 로디게 나저랑 게 차가가 타고 막 흘려요리 이내 갑자기 생지로 끼었다가 저라 쇼트기 카인스네 미디 저라 차가가 타고 내야 뉴시라기요리 닌다리 시소스 나르 주이데 세베 주이다 니베 니미도 더도 없는 시 민마 잠 토디 니셈나 니셈나 기분이 우르베 아 저 차게 아마 비다 고 나 저라 님도 휴기 가르치스네 니 제조 저 念诺夏
1: 亚龙
2: 生清楚 生清楚 让给爹爹姐 知道啊。

0: 我要叫什么的？副校长拉皮斯。
1: 副校长拉皮斯。副校长严勋，他得去让顶次预备了。顾校长啊，你要控制没？
2: 七周小姐，很多当大点没被收拾多。
3: Kiss 키라님도 연말 왜?
4: 나 Kiss 선배님이시라 매자 제자 선배 손님 없죠? 무슨에 Kiss 다 마시 왜?
5: Kiss 자탕 루인 쇼 없이 다탕의 캐치 쇼리 赵延勋 도쇼 체육 마세 생각 누구도 전부 여자 자탕의 赵延勋 카피 제 카고 여지
4: Kiss 진짜 이 바코는 나스네 Kiss가 진짜 용유
3: 선배 마치시 나 이치유 성진초 민망해지러

0: 디 가림 비꾸래. 팀마 직시 없다. 접신미 두게.
1: 걔나. 님마 집텐수 지답치유.
0: 나 다리. 마요네 용부유. 진짜 치고 해두게. 대지 랍삼 마르베. 상가 대비 거주질 쓰기베. 허. 진짜 이나. 네 가스니. 대비 맞으니 용부유. 허. 대비 녀라 제브지 마도. 대바치고 개두게 아. 싱이베.
1: 걔나. 그래 놓으셔. 대비라서 네 심내 키와 요마리. 단도 님 명마요 집도 무슨.
0: 허. 기스티야 장우시스. 对啊 양자 탭치래요
1: 등기기랑경아 디크리쥬르 쓰기와 말송중어
0: 니에랑 뉴메다 小生게 칭아 쪼그라 용제 랑라 탭치제제 롭스제브로 쓰기 야 범디군의 야구시도 닝집의 유배강 미창매 갑치에시도 비계 랑골시에도 세기세기 미시담 조직이 베티 서슨 노샤스기 범을 야부딘 되지 틈지 야부치오르다 홍어 샹되다 가다치지 카이슴 동미도 겁도대치되다 쭈쭈쭈 알아내가쭈 아니 도스동도
1: 야오쭈 가사니에라가 알아시남자 얘기란냐 대유
0: 뱅가쭈

0: 다 잡아 줄게. 나 죽인다.
1: 네 비비슈.
0: 와야. 야. 난다매. 난다매지. 와야. 다랑 되시. 용어 말해. 아. 진주.
1: 노.
0: 준준우치. 아니 계신 데 시제. 대야 맞죠. 맞으니 스겨. 선이 진도 열어 봐.
1: 레스 켜라.
0: 아. 어디? 뭐시 대디 정리 어디 없지? 이네. 생한 때 맞더라. 어야, 죽인다.
1: 심판에서 시작했나?
0: 어야.
1: 켜라 빼고.
0: 맞으니 스겨.

0: Arsi gave in a near curiosity on a monk's diary.
1: Pushosola, Pushosola, Leshuda. Ah, Kinala, Tosin, she has ye.
2: Can you say, Johange, Doctor Dick Cheney? Manager, Ni Yokum Kumjo, Chadan and Dushaudi. Tundadi, can you touch your dressing neighbor?
3: Kiran Yanga, Shangli, a certain hang, come sit out the good issue, Doctor Dick Yomari, told him nurse.
2: 강수도에
3: 마음
2: 나 구유국이
3: 젠지랑 같이 담난다 니람산 제조
2: 가봐대는 사람도 소저 카페기 고정 하나 다 주지 맞음 김민도
3: 젠디에스다 토스마다 넘사디부 니고 거슴제 기랑도 없다 등두게라
2: 니야 되보다 큰 틈소 되다 드네 드시리 소저가 치게 토세 가지리 토다 주지 나 농도 매 없어요 봐 Rangi beda nga xio xio ba de yirsu yuwe.
3: Gucho zhao la.
4: Kini tengi nia suryo ka de ya gorsi ya sumo. Nga de ye dayan khari na.
3: Tengi tao gucho zhao la kong, kong.
2: Rangi yao xira xie ya su. Tengi nia gishit gu de bi. Nga ra nal bu yi.
4: Nia nal bu yi na. 明白我也不读了呗
2: 啊，同学下去 你得用过去 听一趟过 啊，对不对 他的小雅的 我年岁要个节目都打 打都没说
4: 我听一趟不说的 让随着看屁给你拿点嘛的呗
2: 让你去 你得去给你听呢 你要读的前面 他等下随后去读还没读 其实 你要是哭下去呢 진도 체비네 당연히 승비 란하게 나 소저가 체체 드시나 대주비나 라터 보죠 터바 차샤니 초도야
5: 이제 쇼부치로 쇼부치다
4: 용아 제니야라 루이스 못쓰요
2: 와 드리시다
4: 看不见这样了，我这，给我那几张，我说是，给张一会儿打，我这那修过上去，这身体的，喂，别对，兄弟，
2: 杨啊。 大伙 哎呀, 大伙子, 爹不切不要的。然后你知道了没爹不切。
4: 小翠姑爷是哪? 你知道小马的。
2: 啊,这。 초하름이도 영아 천민도 누가 더 일시해줘 여다시 개감디나 갈세 세매로 디카리 예! 난 쉽시해줘 성시주 시간 먹으다
4: 路不着，叫他妈的要去喝酒嘞！让开去，让开二三队呢，叔叔你喝酒。前两天我找你用的，俺我妈的，我嘴巴给这两个月。前两天三点出，中央面，让我们喝酒呢，你都没来。你让几路你喝酒是有？你还出我这么多，今天吃喝酒呀？你让叔表兄弟来没？叔叔用我有事多。
2: 张局长，让给俺小兰拉不上酒木多了，今天喝啥多？你妈的拉不上酒木多，他们多少酒木多？让天上不多呀？你让出不了个酒是个月。
4: 现在没对点钱呗？
2: 得个酒，快点回来。张局长，
4: 沙发还你有事体呗啊？嗯，他的。
2: 내가 요 말이 왜?
4: 요 말이.
2: 야, 피가 내가 시도.
4: 두고 되시. 내가 피 나디 내 말이. 난 대체 뭐 명화?
2: 잘 죽었죠. 이네 캠도. 나 샤바가 내야 가보지. 대부도라. 이부시도.
4: 네 집.
2: 네 집스. 도스구다. 야, 맞다니 네 허리배. 아무래도. 주가 가봐요래. 아저 입에. 맛 쏘르고 이.

0: 아, 제다 바지 소지 마시다는 거 요르시 코용기. 가리, 라닝 메스티고 베.
1: 라닝 이베. 아, 씨, 다면 주지 먹어. 라닝 이 파구유.
0: 급도 대직 되다. 수수 가로 리지도 전에 용도 왜?
1: 네 가로 스카스야. 되게 많다.
0: 성진 조 리지시다. 장연순 멋있고도 예민만 해제리. 이내 랑 성진 조
1: 카좀시 용도 왜? 야치.
0: 장게 이치시다. 성진 조 미만 해고 나를 깨자요. 제마제. 전과 담부대 잼제 쇼가 제브리. 죽을 전과 대자 실로송. 담에 계획도 성진 조를 타브리. 이치시다.
1: 已经有过穷，圣经注明很这些的，圣经出给债有的，说是呗，说是嘛是，嗯，
0: 一些些的，嗯，或者起码是为了什么的。

0: 李方正也跟我们去谈女主角被浪过的说李丽娜拉在铁规矩进行月忙不了拉在孔鼻谈满年马的东西来去托的东西建议搞出穷极天来给世界人民心人不同居的东西措施切入主角影响送不着
1: 三桂北仍军天公不年写到穷外让给给所就参面都有为细菌坛拉在给出在温室特别透露清点从咱们社会给忙做出错坛推来了具备区国国的给林云点图皮不接坦点前儿社会卡给所就参面都有为南站卡电表国年拉达骑行于不接坦的准行别河北沧州博头新区公给所就球队撇具习近平给南站一不坛列着铁为女坛女所所就参面都有为列掉了规定东西一不接屯镇塘北联系年日初九参面都就在转青啊新个月不是河北沧州博头新区公给初九塘区参与公司机构经理选拔胡小杰给南站铁沧州也通区官别年段塘区特别马赛区公给区屯公同样拥有偏北月季送不是南站拉达其高速单位塘推出电位拉赛将让大高追投入不是让给给参与筹备秋秀千国堂区江浙所给拉在干年高追土域不满塞崔德康年联系规矩牌给穷月温柔土域不接他家初九参面都有为拉在铁初林托给忙做错偏不准于了特任领着孙俊汉给通九干四年完成级别陆续就职于不接初九参面都有为南站铁浙江舟山余山林前托扩来托给西军七旬银别初九参面都有为联系乔永年哭救起过错不谈你这次就张西起在转起恶就恶计参恶劣给予不谈罗尔转同就计参系列给予不及老子给高中年开机推列牌让给给初九球队张西起在前忙度着心予不及城西三十连文版让给多他与初九参面都给为连着给的出去予不谈你这推不提年多你需留转给的出去两个年坦爹转起松一盘忙都清不提米起切冬阿别也你这就别去博这坛你们给予不及
0: 中国在这边村组给接近七年用到七边你都讲明你是这样的中国在这边希望松中内部给老国的年数连文版了你都讲明你是这样的了给用在这边组给在这边许多车你就准备这一趟朝东打转钱呢在这边的边角的起全国国的同学的国堂吃松东是不是你都讲明你是这样的了这一层不卡给这句苦流阿尔维勒斯当年台东路队冲顿了德国有特他们吃的不说这句被前往松中给这一层路程序堂程序权你是松水不堂鸟街列的小区特他们给是这样子说这句口供给这些家庭所居给你让给这句被前往松中给程序堂深圳程序基座两句所贴偏执上不团的这句被前往松中给陈祖不在我在对比透露清楚不是让给社会卡也吃得不少的热汤就不断不汤云南少的汤连南少的几千千里这句也孙雄少的配合清楚不是天津也出淮河也陆剧的内汤除了我们金钟所天宫的店里出淮河也这句孙雄配合清楚不是出淮河掌握也三百多也拼命看不你不提的娘说千里陈天江也开局点别人内落下灵堂天天撒家所其中其实军约别崇明堂与国若去出淮河增重了大国的七八堂七八级第二个着性七九一八级扫我江南下东土别四川成都以罗孟平民土绿别索刚宁不提了撒刚堂川门等厕所准备在聚求于撒不起的九绿八级崇明湖城欢迎起第二个九泽林水八堂扫我江南下东土级与国的企业忙都清与其送不及宁夏银川明亮旁所能宁怎么去向闽雄南翠柏堂与体给随军给大国的南巴有句千里永瑞南北车军所归了七八马赛天安三郎给南巴拉出七八堂周边七五所边的陆剧人内团过七八七八者给南给习近平给乌尔达尔恰贵州铜仁江谷总理团给七个月与国的五位恰在给银堂酿土送给了给乌尔达尔恰所所给李林的两名切求过一百者反正我打的钱创的穷你用金古啊周国也俺最创的穷听你我打的钱吞了他我打的钱人类如果律师界习近平对别心里他人类如果给出的亏心都对的 创新打击了人民解放党、民族领袖党、连南、南极恐怖运动、铁盾侵略计划等。
1: 第六江北一座滩，南西军队落空了两军六千七万，俄军给六年枪炮给俄对两个军队侵略时，河南新阳头开工初年，列主期间新州卡罗瓦两东街，河南都出队参战，配于江苏土木队俄都起军七十余个团，河南土剿为宁唐伯。昆州七十年个军队东归穷于不热，江苏以新州卡罗瓦梁东街，谈得安徽桥所主营些送不热。梁东街七十军队东对年，空气传播安徽阜阳土车门，我都去归家新州卡塘不渡边，我都去把用于日续钱一不热。接着七日，梁东谈着玩年个七十军队东街忙不穷于不热，那年军队所车不对门破灭。黄淮街萨吉卡街给滚珠这边推走，哪点去过穷雨？几对说，腰间也不切别，江北一再也不穷了他。我对各说，萨吉明着玩，我对推走明着玩看，那么些滚多气味。听我对推走几不明家，他推走几把就有不热。黑龙江给新州卡罗瓦刘洪涛也，昆州各梯队木车机拉有限家。俺子住的母亲都来民都接送不接，这两年交谈我写给我最起不所有别，且真看我们一面一起去看过有不接。毕竟托也对学术给林天给开工筹备千百万给全球从都西操心有不谈，且真学术明年参买同马且真养大国明天去都去不接。新列谈这位且真养大国不谈，那么些年走接。国东他就给那么些七镇扩展起个天，第六种人不谈不牌，西藏所当有之。结果那么些当年新来那么些看给主任选拔李森克，忙别年对难给，恰不拍别年最给，我对两个修根提明天，我把三不起土给有之送不之。总对头，他同中国新来六镇给没得人牛给，比一半个难挣钱有之。中国新来六镇七镇他老难联系六零给一言七木话。博成起，米特人女毕业给成绩间给喜剧突破他，那么些给成绩他，我对批评说，我把彩铃突给月季送不接。三国把新州城西托他们连队所用年，那么些给成绩他，三届得些彩铃给江左城西，开工筹备两个级别成绩间，各地几多几队突破的，全面彩铃给七镇杨大爷国货提杆写到突给月季。沿用新州、关东、关东两地的五秀老宅七连开发，五彩村开。第六城镇的七连村镇随预备，新州卡罗瓦协修铁外年币主图的月。各个预备个，青东东外套年七连铁大，新金坛创给的协修电联所九个月级送不接。两段别，两东了两地托为七若七行预备谈，两千额度七人，空了七连铁外年币九个月不接。江苏以新州卡罗瓦梁东街，他家连电梯随于别七镇仓马三不星期都接送不接。那么些他新来年做了军队其他亲家，天鹅落到了新年我都七八年，他家你们住给那把给我贴，推走超拉住脚刚过土不马赛，落里用脚牙给您土不接。三国别，各个江南草把参与公司年写到土板，第六区员俺们就给年随人江南建筑起。记得出版册交给你年，你去整理盘美国巴西我努尼啊讲啊文从区别电笔写。记得新年年送给用江南去。记得出版册交给你给美国巴西从国出去用去。毕竟给人年他如果给参加规矩与能力对用这区别拿 AI 如果下对头他们他成立间给马间。英雄南北车顿所出于不他。城镇参加他人年他如果锻炼两至千年，如果话卓越级别举证用了级别，连南三不谈，再举三不喜，恰与不是。接着宋年广州年，哈萨斯镇给建设阿斯塔纳湾给天东龙地我所下东土与不是。天阳库金亏给地位创给年，阿斯塔纳卓文级别天部龙地同没提不是。
0: 一连忙出给在宋年绝不行了，三级宋王出马给阿门出宫年。二零马给他就毛主席了，结果签约者，毛主席一托，一年了，真金巧具变为关东村镇店内做约者。三级松王出马给赵薇签约了，模特德国村镇七星约者。二零中央目击表提及列举变内，一年给俺们足够多。二零马给他就毛主席了，结果签约引起绝不停的尊重批示。二零出马读书给俺的心巧具卡变形约者绝不者。 아리 신진 트럼프 제 숨니 아리 포장 가르보니 년조를 챔버라 이스라엘 당 레바논 기동도 당 아리 당 이런 워럭이 전면 로스이니 타주 저기 로 지금 유지 주비지 이런 최소 기급 대자 당 신디 세주 올림기 주시 아지지 팀 탑조 창미 모두 주디교니 이런 당 아리 워라 전면 지배 남든 토마티 인시 주비지 아리 계속이 최소 오미 제 숨니 신진기 모두 원자 가동 체비 최주지라 전점 총리 어리 신진기 이래라 마도인 자주 변점 조급 마세 내친 이래라 마도인 자주 마비콩 니버토 계조기 초진 토급에 랑지 되듯이 다오니베 등주니 송 최소 오미 제외 최주라 대다 주팅 시부팅 이모 마세 전점 총팅 토마팅 이모지 어리 인조리 기내주 표시나 최주티라 최소 칸 공매 대다 주고라 어리 신진기 최다 꾸지 신의 내부통과 유배 다딩 조조 오미 딤쇼 핀제라 천다른 신기 퇴닝 딩유배시 레바넴당 이즈레 어리지기 퇴미 제진이당 송니 어리 완성전도 초송기 총도 초바지 총도 초지 초송기 냠지 세라비니 이즈레당 레바넴기 마정조교로 무든 제유경 대차기니 레바넴지는 제외당기 마상문소 조급마세 레다니 장부 후유 서구니 제린 제우시시바지 냠지 제조기 초진토 제제 숨니 오스트리아 탕 제지 시스템 포도기 테르니다 토바코 잠보 위지 댄자 린진 행조기 균슈 민베 린진 기급라 담바지 대주 제지 시스템니 담딩 토마 임바타 사르투 담베 균슈 민베 린진 기급기 겐시베 투주니 제런 요동 점이 니 스톱드니 다오탕베 세지니 고조주 임바타 투 로니 임바지 오르스 기송 부이 제바시나 제제 숨니 기 고모니 제지 신인 기쇼베 바라 베르글로디 나데소 산네망보로 요린기 미미 넘조 마와가 유버시 요린마기 제버시나 요린기 카도 고송 봉디 정규탕 토규 셔규 제소 오르스 미미 넘조 각밤 밤니수 당 유버시 제제 송니 요린기 신진 젤린스지기 제토 오르스 신진 부진탕 태가라 주미치니 마송 강교 조도 전도 유지 시유시 어리 요런 모지부이 제제 송니 제버시나 어리 계송 뿌리기 어리 제론 이동 자민 니스루르 계송 탑주타 계송 뿌 청진 숨차 레고기 리드윈신 청진 청규기 시균 리디 지규 인시 너든 기급라 다도 당요지 외셔르 투법 기김베 니드 리빈 물로르기 자당 균드 차요지 리빈 인조르기 성규 배우시나 제제 송니 리빈 물로르기 자당 차벌레 졸라지라 리빈 물로르 갸탕 추주 제토고 유베티 진짜 시베 등주도 리빈 물로르 Tomre Zatang Mashu Yimbashi. Jeje Sungni, Zamlin Trading Zanzu Yi, Jejib Lini, Tienda Sai Yi, Kongo Jin, Sishung Gi, Uri Tang, Choka Gi, Bezun Wu, Tendi, Ebola, Nenyam Gosun Le Tuan La Penche Sambu Tuan Yue Giang, Nenyam Gosun Chi Yur, Chota Kang Yung Tang, Shibje Nipa Midang Wu So Gi, Gang Yen Ngar Xing, Mangbu Che Xing Yue Ji, Jubashi. Small Ngi, Tendi, Zhongyang Sengkyu Nyamcha, Nianzhu Xu Simbi Yi.
1: 体外盲位生育阶段呢，主要年纪来问题生育规矩成为特点，其次也不小。另外，三股节育。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ཁྱི
1: New Louisre, Chando Tonchechi, Jacoti, Nijizami, Tinjan Zutinchi, Luji Gogo, Tansa City, Zansan Jukati, Chetan Long, Wu Chichi, Tongong Person Sopertini, Nijizama, Jichu Chinchi, Sepitan, Koji Shabukuji, Mansu Chinchi, Tunchu Shaja, Gunti Tani, Tongong Jilichati, Pisin Tui, Pijiji, Gurney Chimbo, Jurashi Yubari.
2: Ranjo Ji, Nujuzumi, Tianku, Ponson, Sohu, Ji, Saku, Hinibi, Chando Jum, Chi, Ji, Chudon, Lu, Vuje, Ji, Nujuzumi, Loza, Sabi, Shi, Ti, Donwa, Dushu, Yele, Gayu, Bari, Timo, Mai, Bi, Chudon, Lu, Vuje, Sari, Ji, Che, Chu, Li, Jakari, Bi, Nujuzumi, Deji, Chimbo, Sun, Dring, Mo, Ye, Timbo, Ding, Yu, Nuju, Shoju, Shi, Bi, Gogado, Dine, Chando Jum, Chi, Ji, Puji, Peje, Changu, Shi, Ti, Nujuzuma, Bute, Tobi, Peje, Ji, Dui, Rinji, Ge, Changu, Zibata, Zegi, Tumi, Lu, ང་ཅི་ཅེན་གབི་ཤོ་དུ་ནུ་ཅུ་པེ་ཅེ་ཅ་ཅ་གི་ཟུ་ཡ་པ་རེ་ཤེལོ་ནི་ཏོ་ནེ་འགྲུལོ་ནུ་ཅུ་ཏོ་མི་ཆ་ཁོང་སོ་མང་གུ་གོ་དུ་ཤོ་ཅ་དུ་གུ་ཅུ་ལེ་གཱ་བ་ཏོ་ནེ་ཅེན་ཡོ་ཐེ་ཅུ་ལོང་ཅེ་ལེ་ཅ་དུ་པ་དང་བེ་ཏོ་ཀོང་དུ་གེ་ལོང་ཅེ་འགྲུལོ་ཅུང་གོ་ཚུ་པ་ཤ་ཤོ་ལོ་ཤུ་ཏོ་མི་ཆ་ལོང་ཅུ་ཟོ་ལ ཁྱི ནུས ཅུ ཚོང མི ཐེན ནས དར རྒྱས བྱུང བ དེ འབྱུང འཕྲིན འཕེལ རྒྱས ལ གུན དེ ཐེ པ མ ཟད མོ ཤུ གེ ག དེ ད པར ཅུ ཡོད ནང ཅང ཟུ ཅེ ཅེ ཇུ རེ ཤེ པོ ས ནེ དེ གེ ལོ ཅིན ལོ མ དེ ཧིན རོ མང ཚོ ལེ ཡུ ཐོ པ ཤེ ཡོད པ རེ ཆང དོ ཅུང ཆེ ཁང ལོ ནུས ཅུ ཚོང མི མ ཅུ འཕེལ རྒྱས ཚོ པ ཚེ གོང སེ ལེ དེ པ ཏ ཤི ལན ཚེ ང རོ ན ནེ ཁང ལོ ནུས ཅུ ཚོང མི གོང སེ ལེ ག རོ ཅུ ཡི སུ མ རེ ནུས ཅུ ཚོང མི ལོ གོང བོ ཅེ ཡེ ཏན དེ ཐོ པེ སང ཏུ ལོ ཁོང དེ ཐེ ཅེ ལུས ཁེ རོ ཡེ ཁྱི རུ ཤིན ཡོད པ རེད ཤི ལོ ཉི དོ ཉི ང ལོ ཁོ ན ར ཆང དོ ཀྲུང ཆེ ཅེ ལོ དོང ཚེ ཏུ དོང ཞོ ཉེག ཚ སོམ དོ ཀྲུང ཆུ གོ ཅི སིན པ དང ཤི ཚོ ཡོང ཅེ ལོ ཞོ ཚེ ཏུ དོང ཞོ སང ཆུ དོ ཀྲུང ཆུ གོ ཅི སིན ཡོད ད ཆ ནུ ཅུ ཚོ མི ལོ ཀེ ཀྲུང མི ཚོ བ དང ཀྲུང ཚེ ཅེ ཐུན ལེ ཟོ དེ ཁེ ལེ ཤི པི ཀྲུན ལང ཁོན དེ ཅེ ཆུན ཡོང ལ ཆ ཡོད པ རེད ཤི
0: 대리 콘 니주바 네데 니크자기 예비노 카바주 텐데 세바 니크자솜다 인부 텐데 세바 지 예바리 대주 도쿠 쳔보시비 네데 솜제 예바리
1: 다틴 텐도 시리나 하사 종체 단제와 유비 니도 조치 유비나 도커 쳔모시 구비 니도 지다 이제 종체 단제와 유비 니도 지 니지 종체 단제와 유비 니도 송 유비나 도커 쳔모시 구비 니도 지 찬도 종체 단제와 유비 니도 셔 나제 종체 단제와 유비 니도 셔 유비나 도커 쳔모시 구비 니도 지 나리 사카 단제와 유비 니도 지 지 유바리 다티 임버시제 시비 진컨 구유 단제와 유비 니도 선제 소상 유비나 진컨 도슈 동의 니도 제다 롱컨 치무 바쪽기 니도 데 지디 바쪽기 니도 상 사로 두루 바쪽기 니도 상 치 바쪽기 니도 니 데머 바쪽기 니도 지지 요바리 다티 힌두 시비 니도 카 니데랑라 리유 종제 다 사클라 니 접시제 지제 요바리 제도 된비 보존 조치 시절 중앙 건강구역 선정 다신 초청기 매주 시집이 제대나 대린 중앙 건강구역 선정 다신 초청기 만초 지인 발제자당 텐도 시리카 제된바 제적당 다시 주지 시절라 도크진한다
2: 시다 주비 최 예님버라 중앙 건강구역 선쇼 다시 초청 주비 런조라 녀주 시주 제비 만초 지인 부 휴자주 텐데 시리 코 주디비 노게 Nede jenga nyedru xie xinba tang. Nede nga duincang rong ye de nye xin xin. Nede song nyedru xie yi yu ba ri. Dakhye longja ye zong dacha yongzhao xie yu. Zhongyang xinko kongyu sunxion dakhye cao chung ge. Mangco jie yinbu xio jia tang tiende xie ri kao judu bi yu zhu tang. Dakhye judu xie cao jie nong de. Zanye dori